나라에서도 특별합니다. 하지만 같은 여름이라도 나라에 따라 풍경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는 반칙도 모두 다릅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태어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 여름 되면 두 나라의 여름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한국의 바다가 생각나고 또 어떨 때는 고향 키르기스탄이 부른 조언과 시원한 산바람이 그리워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여름 이야기와 고향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운 여름을 함께 소개해 드리고 하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일 가신 중이시에요? 아니면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또 일대에서 잠시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함께 계시든 오늘 한 시간만큼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여름은 어떤 계절인가요? 누군가에는 휴가에 계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계절,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계절과 같습니다. 저 역시 여름이 되면 오랜 시절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푸른 하늘, 시원한 바람,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소중한 기억들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따뜻한 추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키르기스탄 여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여름. 여러분은 키르기스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 끊임없이 펼쳐한 조원, 웅장한 전산맥, 그리고 아름다운 이스쿨 호수를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 여름은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6월이 되면 산에는 초록빛이 가득해지고 들판에는 이른 무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는 양과 말이 한가롭게 불을 들고 멀리에서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시에서는 기온이 30도 넘는 날도 있지만 습도가 낮아서 그날은 돌아가면서 시원한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라도 도시를 떠나 산과 조원을 향합니다.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이라면 많은 가족들이 자일로라고 여름 목조지로 올라갑니다. 자일로는 높은 산에 있는 넓은 정원으로 예전보다 유목민들이 여름에 보냈던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얀 요르다를 세우고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합니다. 우리가 요르다라고 하지만 키르기스어는 우리가 모즈 우유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아이들은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아름다운 말을 타거나 가족을 돌보고 저녁이 되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평화가 그곳에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뛰어놀았던 시간, 시원한 바람이 맞으며 웃었던 순간들 지금도 제가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여름이 이야기할 때는 빼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쿨 호수입니다. 이스쿨 호수는 해발 약 1600m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산 호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호수로 유명하며 맑고 푸르른 물빛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농을 줍니다. 여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곳으로 찾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수영학을 즐기고 해변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성양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은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관광객들이 키르기스탄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 키르기스탄은 정말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도 키르기스탄의 여름은 직접 경험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푸른 하늘과 시원한 산바람이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를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이 여름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전 음악 한번 듣게. 잠시 후 대한민국의 여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전 음악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키르기스스탄에 함께 떠나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계절은 바로 여름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여름은 햇빛이 강하지만 공기가 건조해서 그날이 돌아가면 시원한 날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조금도 다릅니다.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서 같은 30도라도 훨씬 더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온도 특히 7월이 되면 장마가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도 갑자기 강한 소리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름철은 외출할 때 우산을 항상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면 품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합니다. 햇빛을 강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년지라고 예방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너무 더운 시간인 야외 활동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여름은 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K2K 라디오와 함께 계십니다. 여름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계절마다 생각하는 음식이 있다시 여름에도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키르기스탄 여름 음식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여름이 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박, 멜론, 살구, 복숭아, 체리 다양한 과일이 가득합니다. 특히 잘 익은 수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 여름에는 작은 행복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여름 절에는 아이란이라는 시원한 요구르트 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갈증을 해소해주고 더위에 지친 몸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그리고 키르기스탄 대표하는 전통 음료는 쿠무스 여름에 많이 마십니다. 쿠무스는 말정을 발효시키며 만든 음료라고 독특한 맛과 향이 있으며 오랫동안 청동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원에서 마시는 시원한 쿠무스 한 잔은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름 음식이 어떨까요? 한국에는 여름은 대표하는 음식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냉면입니다. 차가운 육수와 질기단 면발을 더운 여름에 입맛을 더운 줍니다. 정말 냉면을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들 냉면을 좋아하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바로 건국수입니다. 고소한 건국수 물에 국수를 넣어 먹는 음식으로 건강에도 좋고 봄만 감고도 높아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있는 것 더 많이 먹고 많아서 거의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많이 비슷하고 문화가 더 많이 비슷해요. 뭐냐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 그리고 여기 맛있는 거 뭐냐면 충복 말 되면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습니다. 더울수록 몸이 보양한다는 이열절이 이열, 치열, 지혜가 덥게 많은 전통입니다. 처음에는 더운 날에 뜨거운 국을 먹는다고 하고 놀렸지만 지금 저도 여름이면 삼계탕을 찾게 됩니다. 문화는 달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도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지만 사람들이 활기와 다양한 축제,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특별한 계절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저는 한국 바다를 보면서 한편으로 고향 키르기스탄의 푸른 정원과 이스쿨 호수를 떠오릅니다. 두 나라 모두 저에게 소중한 여름의 추억을 담긴 것입니다. 잠시 후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음악을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들어보고 지금 이제 음식 대한 말하고 있거든요. 팥빙수도 빼놓을 수 없죠. 여름에는 얼음을 급게 갈아 발과 과일, 더욱 아이스크림을 등을 열러 먹는 팥빙수로 무더위를 잊기 위해 주는 대표적인 여름 디저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에서 팥빙수를 먹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얼음이 눈처럼 부드럽고 다양한 토핑에 어우러져 아주 맛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는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을 먹고 그리고 한 사람들 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위해 삼계탕을 먹고 닭 한해 찹쌀,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고 푹 끓여 만든 삼계탕을 여름처럼 보양식으로 유명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더울수록 몸의 기운을 补充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여름철을 건강을 챙기라고 몸은 키르기스탄과 한국에 비슷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은 물을 자주 마시고 신선한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을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여름의 이야기와 두 나라의 여름 문화 어떻게 다른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K2K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노래를 들어볼게요.

Эмне түшүптабы мен бар жакка ар жакка койдум беле. Вообще түшкөн жокпу?네네 지금 계속 우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 음식에 대해 이야기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여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덥고 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났는지, 왜 밤에도 더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여름을 즐기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가까운 공원을 나가 산책도 하고 시원한 계곡을 찾아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가끔 바다를 보러 부산은 이나 강릉으로 아니면 군산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운 만큼 사람들이 활기도 넘칩니다. 도시 곳곳에는 공연이 열리고 야시장이 열리며 거리에는 웃음거리가 가득합니다. 저녁이 되면 공원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을 즐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질수록 저는 고향도 많이 생각합니다. 푸른 정원에서 불었던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끝이 없이 이어진 산맥, 그리고 이 스쿨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은 여름이 되면 그런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특히 이런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저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키르기스탄에선 소중한 추억을 떠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른 여름 풍경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고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 추억을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판성을 들으시면서 잘시라도 행복했던 여름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여름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작은 음악도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K2K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K2K 라디오와 함께 계십니다. 여름은 단순한 더운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 밖으로 이끄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키르기스탄 모두 여름이 되면 다양한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한국의 여름은 살필까요? 한국 여름 축제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바다에서는 해양 축제가 열리고 강에서는 음악 축제 열리며 도시의 야시장과 거리 공룡이 이어집니다. 특히 여름밤이 되면 콩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돗자리 보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과 치킨 음료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을 사람, 바스킹, 공룡을 즐기는 사람들, 늦밤까지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처음 한강에 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 보냈구나. 특히 전주 한옥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름다운 풍경을 한옥 마을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게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많이 즐기고 여름에는 특히 한옥 마을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반면은 키르기스탄 여름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도시보다 자연 속에 보내는 시간과 훨씬 많습니다. 가족들은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르트를 세우고 며칠 동안 함께 생활이라도 합니다. 아이들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 속에서 여우를 찾습니다.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때는 하늘 아래 돌라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활기찬 도시의 여름을 찾으신가요? 아니면 조용한 자연 속에 보내는 여름을 좋아하신가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모두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좋았고 키르기스탄에서는 자연 속에서 마을까지 변화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여름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계절이라는 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와졌네요. 이 시간도만큼 정말 소중하다.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두 가지 나라의 여름 보내는 시간 진짜 즐거웠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음악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키르기스탄과 대한민국 여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푸른 초원과 웅장한 산, 아름다운 이스쿨 호수가 있는 키르기스탄 여름, 그리고 활기찬 축제와 시원한 바다, 따뜻한 사람들이 웃음에 있는 대한민국이 여름.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모두 갖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잠시라도 이런 시절이 여름에 떠올리시거나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을 생각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 키르기스탄 분들과 함께 그리고 키르기스탄을 사랑해주신 한국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가 지금 또 따뜻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K2K 라디오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TK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아이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KTK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매주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률을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 프로축구 소식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전 경기에서 0-1로 패했는데요. 패한 원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체육회 소식을 전북체육회의 신동석 과장을 연결해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프로야구 소식 기아와 SSG 4차전 경기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는 첫 번째 대전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는 스포츠 전북. 오늘 첫 코너는 역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주말 K리그 18라운드에서 전북 현대가 인천의 유나이티드에게 0-1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와 함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네. 또 주말에는 어디 경기장이든 한 곳은 가셨겠죠?
2: 저는 전남 경기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축구협회 이제 현장의 감독관으로 가셔가지고 경기를 관전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 전북이 인천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혹시 네. 특별한 뭐 징크스라도 작동하는 건가요?
2: 사실 뭐 징크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1: 네네.
2: 인천 인정 감독이 추구하는 그 축구 스타일의 전북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1: 네네.
2: 사실 보면 인천이 지난 9라운드에서도 전북 홈에서 2-1로 또 승리했던 거고 전북이 패했던 그런 경기 양상과
1: 네네.
2: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특히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카운터택에 최적화된 제리소 그리고 제리소의 스피드 그리고 패리의 홀더 플레이라고 하는 이 측면의 공격적인 측면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전북의 아쉬운 그런 패배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1-2로 패했던 그 경기 얘기하셨는데 그때도 아마 평을 윤종환 감독이 너무 전북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그대로 네. 두드러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올 이제 인천과 두 차례 경기에서 두 번 다 패했는데 결정적인 패인은 또 어떻게 좀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전북이 사실 경기의 그 볼 지배력 이라고 하는 볼 점유율이 60%가 넘는 상태의 경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 네.
2: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 네.
2: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도.
1: 네.
2: 그 K리그의 여타의 팀들이 전북을 상대했을 때는 내려선 수비들을 통해서 카운터를 준비하는 팀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북은 그 내려선 수비를 해결할 수 있는 공격의 다양성 그리고 득점 루트에 대한 확고한 루틴적인 측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1: 네.
2: 그런 것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하고 패배하는 이런 경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1: 네.
2: 그런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1: 네.
2: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스타팅 멤버들이 좀 변했어요? 한두 명 선수가 변했는데 전술적인 또 구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 전술적 구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요.
1: 네.
2: 지난 울산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 스쿼드에서 두 명의 선수의 변화를 가졌는데 왼쪽 측면에 김하중 선수하고
1: 네.
2: 중앙수비의 조희재 선수가 출전했다는 것 외에는
1: 네.
2: 뭐 다른 포지션의 변화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이제 경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2: 사실 뭐 경기 양상 전북이 주도했던 경기였잖아요.
1: 네.
2: 두 팀 다 사실 그렇게 익사이팅하고 공수에 대한 전환 속도가 빠른 경기가 될 수 없는 구조였죠.
1: 네.
2: 인생이 내려섰기 때문에.
1: 네, 네.
2: 그 구조 속에서 전북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인천에겐 기회가 되는 그런 경기의 어떤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2: 사실 그 경기를 지배했던 전북이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득점이 나오지 못했고 그 득점이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인천에게는 또 기회가 됐고
1: 네.
2: 그 기회가 또 44분에 실점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었었고요.
1: 네네.
2: 계속 전북이 지금 그 답답한 면을 보여줬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공격에 조금 더 다양성 있게 공격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모터에 대한 헤더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이때 아쉬운 게 이승우 선수잖아요. 이승우 선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선수가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 패배에 또 크게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전반과 후반의 흐름이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요?
2: 전반전에는 경기 자체를 전북이 주도했고요. 네. 주도 한 만큼에 대한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1: 네.
2: 또 우리가 데이터적인 측면도 봐도 슈팅이 5개에 불과했단 말이죠.
1: 그렇죠.
2: 두 팀이 합쳐서 네. 굉장히 고심스럽고
1: 네.
2: 또 특히 지금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원정 2연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울산전에서 승리하고 좋은 흐름으로 인천에 갔는데 사실 이 경기를 비기기만 했어도 전북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이
1: 네.
2: 아쉬운 상황이었고
1: 네.
2: 후반 같은 경우는 뭐 전북이 아주 뭐 총 공세를 쳤고요.
1: 네.
2: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득점을 만들지 못하자 이제 김혜권이라든지 또 신의 그 한석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공격적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보였지만
1: 네.
2: 결국 또 골도 우리가 따라주지 못하고 또 VR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만든 상황 속에서도
1: 네.
2: 득점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두고두고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전북이 이제 경기 중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정확히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사실 뭐 VR을 저도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VR을 봤을 때는 업사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골이 출발한 지점에 전북 선수가 앞서 있던 상황들이고 특히 그 모타의 헤더의 두방 이런 것들은 두 개의 득점 같은 게 너무 아쉽죠. 이게 만 득점으로 인정됐다면 뭐 충분히 전북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였지만 이 어점 역시도 뭐 경기 중에 하나 일부라고 봐야 되니까
1: 네, 네.
2: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전반 44분에 치명적인 실점을 내줬는데 그 실점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2: 실점 상황을 보면 그 전반 그 종료 직전이잖아요.
1: 네네.
2: 그때 보면 그 전북이 백라인하고 미드의 간격이 벌어져요.
1: 아.
2: 볼이 뺏기는 순간에.
1: 네.
2: 간격이 벌어진 순간 안에서 볼이 침투하게 되고.
1: 네.
2: 그 외국인 공격수 페리어라고 하는 선수, 홀드오프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1: 네.
2: 그 선수한테 볼이 직접적으로 볼이 갈 수 있게끔 중앙이 벌어졌다라고, 막 간격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고.
1: 네.
2: 자, 그 볼이 또 이청용 선수에게, 박우희청용에게 특이한 볼이, 1차적으로 송범우 선수가 맞기는 했죠. 세이브를 했는데 그게 침투하는, 세컨볼에 준비하는 페리터가 득점하면서, 실점하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결국 송범우 골키퍼가 쳐냈지만은 그 볼이 제르소 선수 발 앞으로 갔고 저 제르소를 막지 못하는 전북 수비진이 또 하나의 실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2: 네네.
1: 네네. 자 후반 24분에 미드필더 오페르단의 슛이 정말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2: 사실 뭐 이날 인천 상대로 가장 완벽한 득점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2: 최전방에 못다가 굉장히 탑승이 높으니까
1: 네.
2: 못다가 연기하는 그런 어시스트 완벽한 어시스트 상황이었죠. 근데 아마 오베르단도 이건 득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그게 또 인천의 김동현 선수가 또 그 반전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통해서 또 이걸 쳐내더라고요.
1: 네네.
2: 아 이게 전북이 득점을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아쉬웠죠. 이것만 따라갔으면 충분히 전북이 경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1: 그렇습니다.
2: 발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인천의 김동현 골키퍼가 아주 나르군요. 날려다녀요. 그날 경기를 보니까요. 네네. 에, 답답한 흐름 속에서 정종용 감독이 이제 후반 21분에 과감하게 U22 카드인 김혜건과 한석진 선수를 동시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2: 네네.
1: 교체 이후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2: 중원이나 측면 쪽에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지면서
1: 네.
2: 전북이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불어넣고요.
1: 네.
2: 김혜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볼의 그 운반 능력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한테 위협을 줬고
1: 네.
2: 또 한석진 선수의 측면적인 스피드도 활용해서 공간을 침투해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역시 뭐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1: 네.
2: 경기 흐름이 바뀌었고 또 경기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전북이 그 전에 교체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1: 네. 특히 그 김희견 선수가 들어왔고 측면에서 주눅들지 않고 저돌적인 드리블 돌파 또 찌르는 전진 패스가 인천의 그 두려 두, 어, 윤, 인천의 그 두터운 수비를 잘 뚫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석진 선수가 거기에 슈팅을 두 번이나 해때렸더라고요.
2: 근데 뭐 결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 기회가 왔었던 부분들이 득점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때 만약에 득점을 했다면 이 선수의 자신감이라든지 네. 또 전북이 또 앞으로 리그를 끌어가면서 어떤 교체 자원의 활용에 대한 전술적 운영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석진 선수도 상당히 그 고등학교 학생인데도 장래가 상당히 희망을 걸어도 되는 그런 공격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아쉬움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스즌과 19라운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네. 지난 5차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대전전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2: 사실 뭐 저는 뭐 전부 이기는 걸로 항상 예상을 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있는데
1: 그렇습니다.
2: 사실 뭐 전북이 반드시 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 홈에서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는 네. 아주 매우 중요한 경기가 아마 대전 경기가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지난 5라운드에서는 대전에게 1대0으로 승리했었죠.
1: 네.
2: 이동규 선수가 득점하면서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지금 전북도 패한 상태고 대전도 이 앞에 울산과의 경기에서 2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상태거든요.
1: 네.
2: 두 팀 다 지금 승리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일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자 이제 또 주말에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20라운드 경기 원정 경기가 있단 말이에요.
2: 네네.
1: 네네.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이제 3대2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거두기는 전북이 했는데, 이번 포항전 원정 경기, 필승 전략을 좀 주시죠.
2: 사실 뭐, 대전에서 좋은, 대전 경기에 좋은 경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 네. 네.
2: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있는 그 경기, 포항과의 경기, 포항 굉장히 까다로운 팀입니다.
1: 네.
2: 공수에 대한 밸런스라든지, 수비의 조직이라든지.
1: 네.
2: 그리고 또 그 이호재라는 또 한 선수에 대한 높이, 힘, 이런 데 굉장히 까다로운 팀 중에 하나가 또 포항이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난 라운드에서는 포항을 통해서 전북이 반등하는 기회,
1: 네.
2: 좋은 흐름으로 쉽게 가져갔다라고 좋은 기억이 있는데
1: 네.
2: 이번 경기도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전북이 좋은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1: 네.
2: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이 두 경기를 이겨서 지금 서울과의 승점 차의 간격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
1: 네.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2: 네.
1: 네, 네, 네, 네. 자, 우리 교수님하고 전북현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내기 한석진 선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새내기 한석진 선수는 지난 토요일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승우의 공백 속에 전북이 꺼낸 카드. 2007년생 19살 영생고 학생입니다. 한석진 선수입니다. 비록 팀은 0대1로 패했지만은 후반 교체 투입 직후에 과감한 슈팅을 날린 그의 발끝을 위기의 전북이 앞으로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개인적인 것을 좀 소개한다면은 2007년생이고요. 만 18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을 했고요. 키는 174cm로 날렵하고 탄탄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공격수입니다. 측면 윙어로 아주 활약이 고등학교 시절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출신 학교는 제주 서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금산중학교, 전주 영생고등학교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 유스가 키워낸 특급 선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전북현대의 유스 시스템을 고스란히 밟고 올라온 성골 유망생입니다. 고등학교 신분임에도 성인 선수들과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부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또 폭발적인 스피드도 갖고 있고요. 과감한 돌파력도 지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주 포지션인 윙어의 특성을 살려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드리블과 돌파 능력이 압권입니다. 체격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낮은 무게 중심과 빠른 발로 활동을 하면서 상대 수비 빈 공간을 흔드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또 한 가지는 높은 볼의 결정력, 그다음에 슈팅에 아주 정확도가 좋은 선수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인천전에서도 교체 출전하자마자 짧은 시간 동안 팀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슈팅 두 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데뷔전 직후 인터뷰에서 무조건 데뷔골을 넣고 싶다. 그러나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인터뷰의 그 자신만만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그 생생한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북체육회 신동석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신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이번이 3주째인가요?
1: 한 지금 8번째, 7번째인 것 같은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 네.
0: 3주 만에 지금 뵙는 거 아니냐고요.
1: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 2주가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저희가 2주 만에 만나니까 멀리
1: 예.
0: 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알겠습니다. 자주

0: 지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정부가 그 IOC에 올림픽 화상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유치 도전에 우리 전북이 나선 만큼 이 올림픽 이야기 안할수 없는데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화상회의 재개를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우리 전라북도에 IOC 미래 유치위원회와 화상회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는데, IOC와 대한체육회가 일정을 협의하면 빠르면 이달 또는 다음 달에 회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라북도와 IOC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 준비 상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0: 야,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새로 부임한 이원택 도지사가 아주 올림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도지사도 나가서 화상회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1: 아마 이제 실무자들이 막 진행하지 않을까
0: 아,
1: 싶습니다.
0: 실무자들끼리. 벌써 IOC와 이 화상회의를 할 정도라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고,
1: 예,
0: 또,
1: 맞습니다.
0: 꼭 올림픽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군요.
1: 예,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다뤄질까요?
1: 네, 회의 안건을 좀 살펴보면, 먼저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배치 계획, 교통 운영 체계, 올림픽 홍보 활동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화상회의에는 전라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IOC 관계자가 참석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보고 있을 때는 이 IOC가 2027년 상반기쯤에 이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 중 가운데 전략 대화 대상 도시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지원 체계 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현재 힘쓰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우리 전북은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시를 제치고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결정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유소년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야구장에서 감동 스토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선수는 단 12명. 누군가 다치면 교체도 쉽지 않은 팀이었는데, 화려한 선수층도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그 어느 팀보다도 강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이야기인데, 횡성 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한 경기도 내주지 않는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6명의 선수로 운영되는 완산구 야구단은 실제 대회에는 12명만 엔트리에 등록했는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선수들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12명의 선수로 예선부터 전승으로 우승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좀.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예선부터 엄청난 기량을 뽐내며 구리시와 연수구, 동작구를 잇따라 꺾고 시조 1위로 준결승에 올랐었는데, 예선 3경기에서만 30점을 뽑아냈고 실점은 고작 8점에 그쳤습니다.
0: 오, 대단하네요.
1: 이는 강한 공격력과 안정적인 수비가 조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준결승 경기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는데, 강호인 서울 도봉구를 9대2로 제압하며 대망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은 그야말로 명승부였습니다. 수원 루키즈와 맞붙은 완산구 야구단은 6회 말까지 0대2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었는데, 포기하지 않은 결과 3대2로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이번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0: 저희 그 우리 저 차장님 방송이 끝나면은 프로야구 소식 듣죠?
1: 네네네.
0: 거기 해설을 맡고 계시는 김병철 감독이
1: 예.
0: 완주 유소년 야구단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에요.
1: 아, 그러십니까?
0: 그런데 그 대회 이 감독님도 어린이 야구단을 데리고 갔는데,
1: 예.
0: 이 완주 유소년 야구단은 4강까지 진출을 했고,
1: 아우, 잘했네요.
0: 그다음에 이제 전주 완산구 유소년 야구단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은 이제 이미 감독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뉴스가 나간다고 하니까, 아, 정말 잘했다고. 또 잘못됐으면 결승에서 만날 뻔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결승에서 만났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0: 그러니까, 아, 그래도,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1: 예,
0: 그래도
1: 예.
0: 안 가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 하자. 지금도 옆에 방송 대기하고 있는데
1: 무시무시
0: 예, 예. 웃고 있습니다. 네,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예. 그 서로 전라북도가 초등학교 그 야구팀이 10개랍니다.
1: 예, 그 아직 좀 부족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저희가 좀, 예, 아직은 그래서 초중고 좀 학생들이 좀 많아야 이제 실업팀, 뭐 대학팀 해서 이제 전국 무대에서도 더 할 수 있는데
0: 네.
1: 이제 학생 수가 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좀 많이 좀 없어서 좀 더 많이 저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장님 그 전라북도가 24개 아마추어 팀이 있는데
1: 예, 예.
0: 초등학교가 10팀, 그다음에
1: 예,
0: 중고팀이
1: 예, 예.
0: 중학교 5, 고등학교 5,
1: 예.
0: 그다음에
1: 예, 예,
0: 아, 전 아, 대학교가 4개에서 24개가 있는데
1: 예, 예.
0: 지금 이원택 그 도지사님께서 11구단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많은 준비를
1: 예,
0: 하고 계시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1: 예.
0: 프로 야구 2부 리그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는 KBO 얘기가 있어서
1: 예,
0: 지금
1: 예.
0: 아마 그 참가 여부를 연말 안에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1: 야, 예, 예. 예,
0: 예. 그래서 이제 저 체육회가 좀 밀어 주세요. 유소년 야구팀 한 5팀 더 만들게.
1: 예, 저희 체육회도 더 열심히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질제. 어려움이 다 경제적인 여건이고 가장
1: 예,
0: 중요한
1: 예.
0: 것이 야구장이 없대요.
1: 아, 예예예. 예, 예.
0: 매우 부족하답니다. 특히 또 이 성인 야구가 있잖아요. 동호회 야구가 가지고
1: 예, 예.
0: 토일은 훈련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1: 예예. 예, 예.
0: 해결해 주세요, 차장님.
1: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0: 자, 다음 질문. 이제 호주 청소년 태권도 팀이 전라북도를 방문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청소년 태권도 선수단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 태권도 전지훈련과 전통문화 체험을 진행하며 우리 한국과의 뜻깊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선수단은 전주 남초와 전주 기린중 등에서 6차례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네. 전북을 비롯한 경남, 충남의 청소년 선수들과 실전 중심의 합동훈련도 펼쳤습니다.
0: 네.
1: 이 훈련 일정이 끝난 뒤에는 전통 예절과 한지뜨기, 아리랑 배우기, 서해 체험 등에 참여했고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김제 벽골지 등도 방문하며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0: 네네.
1: 이렇듯 스포츠는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과 화합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어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클팀이 국제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는 또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이클팀이 양양 국제 사이클 대회에서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정상급 실력임을 재입증했습니다.
0: 네.
1: 이 대회는 국제 사이클 연맹 국제 포인트가 걸린 대회로 한국을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 선수들도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0: 네.
1: 이 국토정보공사는 뛰어난 조직력과 경기력을 앞세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단체 종합 정상이 올랐습니다.
0: 네네.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 체육대회 또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이 스포츠 열기는 무더위도 이겨낼 만큼 뜨겁습니다.
0: 네.
1: 전국 농구선수권 대회가 24일부터 영광에서 열리고
0: 네.
1: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도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집니다.
0: 네.
1: 또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익산시 일원에서 펼쳐지고
0: 네.
1: 백마강배 전국 한우대회도 23일부터 부여에서 열립니다.
0: 네.
1: 이 밖에도 검도, 롤러, 볼링, 사격, 씨름, 축구, 태권도, 테니스 종목의 전국대회도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데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상대가 기아의 상대가 SSG였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드렸죠. 4차전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아가 기록했습니다. 아마 기아 팬들은 주말에 아주 흐뭇한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철 감독님 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저희도 사실 이 방송을 기아 방송처럼 방송을 하잖아요.
1: 네.
0: 주말에 아주 기분 좋게 보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 특히 안 식구가
1: 네.
0: 같이 TV를 보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 제가 좀 늦게 보거든요. 하이라이트 정도로 보고
1: 네.
0: 있으면 오늘 어떻게 돼서 몰라. 좀 기다려봐. 이기네, 이기네. 역전됐네. 또 언제 이겼어? 이런 식으로
1: 예,
0: 변하는데.
1: 저는 저희 딸이, 예, 딸이 관심이 많습니다.
0: 참 야구하잖아요.
1: 네, 지금
0: 많이 들었어요?
1: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니까.
0: 언제 한번 야구하는 거 봐야
1: 네,
0: 되겠네.
1: 한번 놀러 오십시오.
0: 여성인데, 어린이, 소년데.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아들이 없던가요?
1: 아들이 지금 23살입니다.
0: 왜 이렇게 차이가 나?
1: 네, 늦둥이입니다.
0: 아들은 야구선수가 아니잖아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예상 밖의 장면은, 선발투수 나온 오울러 선수, 믿었던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기아의 아주 첫 번째 투수인데,
1: 네.
0: 조기 강판됐단 말이에요.
1: 네. 기아 입장에서는 경기 시작부터 계획이 어긋났었습니다. 올해는 올 시즌 처음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기아의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 흔들렸다는 점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1: 1회 박성환의 강한 타구가 문제였는데요. 오른쪽 무릎 뒤쪽 을 맞았거든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그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후 제구와 투구 리듬이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볼넷이 늘어나고 투구수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0: 사실 야구 선수가 다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뛸 수도 없고, 특히 투수들의 경우는 두 발의 그
1: 그렇죠.
0: 밸런스가,
1: 맞습니다.
0: 그랬군요. 그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1: 그렇습니다.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0: 네네.
1: 지난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겹친 경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올러는 전반기 내내 기아 마운드를 이끈 에이스였던 만큼 다음 등판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 그 올러 선수가 워낙 좋은 투수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다리를 노린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이제 기아 팬들은 그렇게 또할 거예요.
1: 네네네.
0: 우리 올러가
1: 그랬을까요?
0: SS한테 치는 투수가 아닌데, 아무튼 뭐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타선이 침묵을 했어요.
1: 네, 이날 팀 타선이 4안타에 묶이면서 찬스를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SSG 마운드 공략이 실패하면서 9이닝 동안 단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만큼 공격에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우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투수의 다리를 돌면서 타격했다는 건 그냥 지나간 얘기로 말씀드린 거니까
1: 아,
0: 이해해
1: 알고
0: 주십시오.
1: 있습니다.
0: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1: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말은. 근데 아니깐 가끔 투수에게 갑자기 날아가는 볼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이게
1: 위험하죠.
0: 사실은 이 방망이를 내놓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1: 그렇죠.
0: 투수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 투수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감독님 투수 출신이잖아.
1: 네네.
0: 그런 일 없었어요,
1: 저는
0: 다치고.
1: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0: 운이 좋았네. 운이 좋았어. 그런데 SSG 선발 투수 아빌라 투수가 말이죠, 워낙 좋은 투구를 내용을 보인 것 같아요.
1: 예, 첫 등판이었다고,
0: 첫 등판이었는데.
1: 저도, 그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0: 그러니까요. SSG는 이 아빌라 투수를 아마 보배처럼 여기면서 잘 간다면은 아주 앞으로 남았다면 7, 8승 정도는 할 수 있는. 네,
1: 지금 뭐 정보가 없는 투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아 타선이 침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SSG가 투수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외국 용병에 대해서. 네, 6이닝 동안 피안타 3개, 사사구 하나, 삼진 8개를 기록한 투수입니다. 자, 후반기 기아의 그 불펜 운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집단 마무리 체제를 갖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1: 네네. 네네. 지금 기아는 한 명의 마무리를 맡기기보다는 그날 가장 좋은 컨디션의 투수를 활용하는 총력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순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승리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성영탁 선수는 당분간 마무리보다도 중간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투구에 영향을 준 모습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부담이 조금 덜한 6회나 7회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성형탁이 본래의 구위를 회복한다면 네. 기아 불펜도 훨씬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 성형탁 선수가 사실 어리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방어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아마 본인이 스피드가 줄었거나 또는 변화구에 뭔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맞다 보니까 네네. 상대의 전력 평가 팀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0개 구단이니까 9개 구단에서 성영탁 투수를 연구를 엄청나게 전략 전문가들이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벌써 읽혔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본인이 좀 변화를 네, 줘야 돼요.
1: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예, 어떤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0: 그러니까요.
1: 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마무리 투수보다는 중간에 넣어서
1: 그렇죠. 편안한 마음으로.
0: 네네. 예. 지금 중간으로 놓아서 또는 선발도 지금 부상 이후에 안 되니까 이리 선수 같은 경우도
1: 그렇죠.
0: 결국 이제 중간을 이제 현재 테스트 받고 있잖아요.
1: 네.
0: 성영탁 선수의 그 중간 역할은 아주 좋은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결국 후반기에 불펜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 결국 중요한 것은 역할보다 컨디션입니다.
0: 네.
1: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모두 각자의 장점은 분명한 투수들이거든요. 상대 타선과 경기 상황에 맞춰서
0: 네.
1: 가장 좋은 카드를 꺼내는 유연한 운영이 후반기 기아의 중요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혜영, 성영탁, 곽도규 2위까지도 지금 이제
1: 네네.
0: 또 합류가 돼 있으니까
1: 그렇죠.
0: 아주 막강합니다.
1: 네.
0: 네네. 자, 2차전 경기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기아가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는 어떻게
1: 네, 전날 연봉패를 당했던 기아가 공격과 불펜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 난타전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나성범의 통산
0: 네.
1: 300호 홈런을 앞세워 6-3 승리를 거두면서
0: 네.
1: 시리즈 균형을 맞췄습니다.
0: 네. 자,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역시 나성범 선수였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300호 홈런.
1: 네, 네, 이날 기아가 낸 6점 가운데
0: 네.
1: 5점을 나성범 혼자 책임을 졌습니다.
0: 네.
1: 1회 선제 2타점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텄고요.
0: 네.
1: 3회에는 역전 3런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0: 네.
1: 중심 타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특히 그 3회 3런 홈런은 의미가 대단했죠.
1: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네. 역전 홈런이 아니라
0: 네.
1: KBO 리그 역대 16번째
0: 네.
1: 통산 300 홈런이라는 대기록이었습니다.
0: 네, 네.
1: 300 홈런이라는 개인의 대기록도 의미가 있지만
0: 네.
1: 더 중요한 건 팀의 후반기 첫 승리를 안긴 결승 홈런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0: 네.
1: 가장 필요한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낸 나성범다운 한 방이었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나성범 선수가 이제 최근에 다른 동료들이 약간 슬럼프에 빠지니까 팀을 이끌어가는
1: 네네네.
0: 그런 타자로 변해서요. 이제 이게 원래 그 실력이에요. 그게
1: 맞습니다.
0: 나성범 선수의 네. 16번째 통산 300호 홈런 타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자, 9회에는 이제 박재현 선수의 또 홈런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5-3으로 앞선 상황이었지만, 2점 차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박재현이 130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부의 사실상 세기를 박았습니다.
0: 아,
1: 젊은 리드오프가 공격의 시작뿐만 아니라 아, 경기에 마침표까지 찍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홈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그런데 이제 선발 시라카와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0점 하면서 조기에 내려갔는데
1: 네네.
0: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었는데 타자들이 한 목소리 이제 다 해주는 거거든요.
1: 네네, 그렇죠.
0: 네, 그 시라카와의 그 그날 그 3과 3분의 2이닝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3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죠.
0: 네. 네,
1: 기아는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의리를 투입하면서 추가 시점을 막아냈고 이후 정혜영, 전상현, 각도기까지 이어지는 불펜이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0: 네.
1: 후반기 집단 마무리 체제가 좋은 결과로 만든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이제 시라가와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3회 3분의 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는데 바로 1위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죠.
1: 네네, 복귀전이었죠.
0: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투구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이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구위가 살아 있었고 변화구 제구도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투구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1: 네네네.
0: 네.
1: 투구 내용은 1과 3분의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없이 삼진 3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투구였습니다.
0: 네. 네. 자, 긴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피칭이었는데
1: 네네.
0: 후반기 기아 마운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이의리가 건강하게 돌아오면서 선발과 불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0: 네.
1: 특히 후반기 순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의리의 존재는 기아 마운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9회 조상우 선수가 나왔는데
1: 네네.
0: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1: 네네. 갑작스럽게 그러면, 네, 비가 네. 많이 왔죠.
0: 네네. 네. 말씀하시죠, 일단.
1: 폭우가 쏟아지면서 1피 안타, 볼넷 2개로 제구가 흔들려 말루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아웃칸트를 잡아냈습니다.
0: 네네.
1: 네.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리드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불펜 전체가 승리를 합작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제가 이제 그 경기를 직접 TV를 봤는데
1: 네네.
0: 조상우 선수가 이제 비가 내리니까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볼을 잡으면.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0: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1: 일단은 뭐 로진을 잘 바르고 최대한 공에 미끄럽지 않은 게 준비를 해서 던지는 게 중요한.
0: 그러면 로진백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나요? 좀
1: 성진가루가 있기 때문에,
0: 약간 네. 달라 이게 볼에 밀착되는
1: 네네.
0: 그런 반응이 있나요?
1: 그렇죠.
0: 네. 투수 출신이니까
1: 네. 그때 일단 습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물에 이제
0: 물기도 없애 네,
1: 물기도 없애주고 네. 그래서 송진가루를 만지고
0: 엄청 뿌리더라고요.
1: 네.
0: 아무튼
1: 필요하죠.
0: 네. 조상우 선수가 아주 그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잘했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송진백 때문에 대할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차전 경기 기아가 그 12대 2로 이겼는데 이날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 이날은 기아다운 야구가 나온 모두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선발 내일이 7이닝을 책임을 졌고 타선은 집중타로 12점을 뽑아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김호령의 명품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투수 타자 수비 3박자가 모두 완벽하게 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이날 승리의 큰 동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1: 역시 승부처였던 3의 집중력이었습니다.
0: 네. 네,
1: 무사 1루루에서 카스트로의 적시 2루타를 시작으로 나성빈, 김선빈, 박상준까지 연속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단숨에 5점을 뽑아냈습니다. 한 번 잡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이날 선발 투수는 제임스 네일이었는데 후반기 첫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3회 홈런과 적시타로 2점을 내줬지만 이후에는 완벽하게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0: 네.
1: 7이닝 2실점으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주면서 후반기 첫 승을 챙겼고 긴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 부담까지 덜어주고 덜어줬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날 경기부터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1: 저는 5회 말 김호령 선수의 수비를 꼽고 싶습니다.
0: 네.
1: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타구를 몸을 날려서 잡아낸 뒤 곧바로 1루에 송구를 했거든요.
0: 네.
1: 이렇게 해서 더블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SS 추격 흐름을 완전히 끊어낸 이날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 김호령 선수를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때에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1: 네, 어제 인터뷰 하더라고요.
0: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방송에서 우리 좋죠. 공동체 라디오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군산상고를 나오신 선수인데 아무튼 제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비가 말이죠. 선발 내일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1: 그렇죠. 네. 내일도 경기 후 가장 고마웠을 장면일 겁니다. 3회 2실점 이후에 자칫 분위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0: 그렇죠.
1: 김우령의 호수비 하나로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후 내일도 안정감을 되찾아 7이닝을 책임지면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그날 기아가 기아 타선이 말이죠. 18개 안타를 쳤어요. 뭐 동네 야구인 줄 알았어요. 저는.
1: 무려 18안타.
0: 그러니까.
1: 12득점이었습니다.
0: 네. 네.
1: 카스트로가 개인 한 경기 최다인 4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김호령과 박상준이 나란히 3안타를 쳤고 중심 타선뿐만 아니라 하이 타선까지 고르게 터지면서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0: 네네. SSG의 그 팬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엄청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저희 방송은 전라북도 내에서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기아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인천에도 뭐 기아 팬들이 많죠.
0: 아 그럼요. 네. 저는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우 선수가 경기 후반 승부를 또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1: 네, 8회 2사 만루에서 싹쓸이 3루타를 터뜨리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 네.
1: 네, 개인 한 경기 최다인 3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0: 네.
1: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도 기아에게는 큰 수확입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4차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9대5로 승리를 했는데요. 시리즈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경기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1: 네, 어제 경기는 기아의 경기력이 왜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0: 네.
1: 한때 불펜이 흔들리며 역전을 허용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았고 김도영이 곧바로 동점 적시타를 터뜨렸고요. 8회에는 김원영이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0: 네.
1: 마지막에는 카스트로의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으며 4연전 3승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네. 마지막 질문. 어제 타선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 누굽니까?
1: 김우령 선수죠.
0: 네. 딩동댕 말씀해 주세요.
1: 김우령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네네.
1: 이번 4연전에서 13타수 6안타, 타율 4할 6푼 1리, 3타점 7득점, 3도루를 기록하면서 공수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결승 2타점 적시타와 도루 2개로 SS 마운드를 흔들면서 네. 승리를 이끈 주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최근 김우령은 타격은 물론 주루와 수비까지 모두 살아나면서 기아의 상승세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거기에다가 양현종 고참 투수가 또 잘 던져줘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더 야구 소식이 한 5가지 질문이 더 있어야 SSG와의 경기 내용을 시원하게 분석해드리는데 이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7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시민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2: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3: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4: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SNS에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올 봄에 바꿨던 사진이어서 지금의 계절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고 폰에 있는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저장해둔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데요. 어떤 건 너무 오래돼서 지금의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어떤 건 또 너무 잘 나와서 괜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몇 번을 넘기다가 예전에 계절적으로 이맘때쯤 찍었던 사진을 프로필에 업로드했습니다. 프로필에 올리고도 괜찮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계를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하나 바꾸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프로필 사진을 올릴 때는요. SNS에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는요. 일단은 제 마음에 들어야 하고요. 마음에 든다는 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이 마음에 들게 잘 나왔을 수도 있고 그 사진을 찍었던 시간이나 순간에 대한 기억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요.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꾸는데도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겁니다. SNS 지인의 페이지를 보다 보면요. 프로필 사진을 몇 달째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며칠 걸러 하나씩 한 번씩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상황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요. 프로필 사진에 지금의 상황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지금의 마음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프로필 사진이요. 보통은 SNS 내지는 폰에 요즘은 나를 대표하는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보통 언제 바꾸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 훌쩍 바꾸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마음이 복잡할 때 바꾸는 분도 있습니다. 여행을 다녀왔거나 기념일이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던 날 바꾸기도 하고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예전 사진이 너무 오랫동안 걸어놔서 질려서 바꾸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요. 계절이 달라지면서 그 계절에 맞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요. 보통 한 두 달? 좀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필을 바꾸고 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느낌이 올 때 필이 온다고 하죠. 그럴 때는 기분 전환 겸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 번 바꿀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프로필을 자주 바꿀 때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본다면 저의 경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막상 사진을 바꾸려고 하면요. 사진을 한참 고르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할지 아니면 좀 어색해도 나답게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의 계절이나 어떤 지금의 상황에 맞는 프로필 사진으로 할지 그 사이에서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프로필로 올리긴 하는데요. 내 마음에 든다는 게 한편으로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서 우선은 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타인,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신경이 쓰인다는 건 예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프로필은 나의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을 대변해준다는 느낌도 있다 보니 프로필로 다른 사람들이 오랜만에 나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느낌 상황을요.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요즘 나의 마음이? 그런 고민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올리는 거지만 이미지를 올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신경 쓰다 보면요. 몇 번이나 바꿨다가 되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아예 얼굴을 빼고 여행지 풍경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물사진 아니면 캐릭터 요즘은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분들도 슬쩍 바꾸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사진의 프로필을 자기의 사진을 프로필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아서 내 사진이 아닌 일반적인 사물이나 풍경을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작은 사진 하나가 은근히 많은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딱히 아무 말을 안 해도 나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라는 무언가의 무언의 알림 같은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프로필이 바뀌곤 하죠. 때로는 지금 상황에 우울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기분 전환으로 프로필을 바꾸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화이팅! 하는 새로운 다짐으로 프로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 없던 사람이 프로필 사진 하나로 그 사람의 근황을 짐작하기도 하고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진 한 장으로 전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은 연락이 한동안 뜸했던 사람의 프로필을 괜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안부를 직접 묻는 대신에 그렇게 사진으로 근황을 짐작하는 겁니다. 상태 메시지도 없이 사진 한 장만 덜렁 있어도요. 그걸 보고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눈치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요즘은 그 스마트폰의 SNS 메신저 서비스 중에 작년 정도 바뀐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가 있죠. 프로필 사진 외에도 마치 기존의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SNS처럼 상태 메시지에 새로 올리는 근황의 사진들이 올라와서 프로필 사진 외에도 그 사진들 보면서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면서 때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 바뀐 사진을 보면서 메신저를 오랜만에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참 작지만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창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진 속의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진은 그 순간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담을 뿐이지 지금의 나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반대로요, 몇 년째 프로필 사진을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무관심일 수도 있고요. 때론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프로필 사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도 안 바꾸는 사람도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주 FM 너튜브 나를 체크할 피의 댓글과 사연을 올려주시잖아요. 거기도 보면 프로필 사진이 있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보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내 사진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내 사진을 뭔가 캐릭터화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꽃이나 풍경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때로는 가끔 궁금해하거나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요, 나를 대표하는 프로필 사진과 올려주시는 사연의 느낌이 뭔가 좀 닮았어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 여러분은요, 지금 프로필 사진, 뭐 너튜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지금 바로 생각나세요? 언제 바꾸신 건지 기억나시나요? 라디오 책갈피의 오늘 첫 곡입니다. Love Like Me Better.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5회 방송 내용은요. 정말 숨이 턱까지 턱 막히게 덥고 습한 날에 헉헉거리며 길을 걷다가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택시를, 네, 일정에 좀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시원한 택시 안에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덥고 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차에 타서 에어컨을 켜니까 정말 시원했고요. 네, 에어컨을 제가 켠게 아니라,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택시를 탄 거죠. 그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더워서 힘들어 했던 그 하늘과 그 거리인데도 참 따뜻하고 맑아 보였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길을 걸으면서 덥다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김에 헉헉헉 하다가 시원한 택시를 탔더니 땀이 식은 후에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 더웠던 거리가 뭔가 맑고 포근해 보였다는 그 내용이었죠. 날씨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풍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바뀐 건딱 하나. 제가 머물러 있는 자리였습니다. 같은 풍경을 본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지금의 상황과 생각을 통해서 풍경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택시의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는 뜨겁고 안에는 시원한 것처럼요. 어떤 때는 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창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요, 별것 아닌 들꽃 하나에도 눈길이 가고요. 마음이 급할 때는 벚꽃이 피어도 잘안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풍경이 바뀌어야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 지금 마음의 온도가 바뀌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그날 차 안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겁니다. 새삼스럽게도 말입니다. 물론요, 마음만 바꾼다고 더운 날이 시원해지는 건 아니겠지만요. 길을 걷다가 너무 더운데, 아, 괜찮아. 여름은 더운 거니까. 뭔가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하듯이, 괜찮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시원한 실내로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확 갑자기 더웠던, 뜨거웠던 날씨가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끔은 잠깐이라도 시원한 자리, 이게 실질적인 공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나 마음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리에 앉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뜻하거나 시원한 차한 잔일 수도 있고요. 잠깐의 산책. 그런 작은 쉼표 하나가 다시 그 풍경을 마주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나 자리 중에 하나가 라디오 방송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지난주 12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는데 갑자기 시원해집니다. 말씀처럼 마인드 컨트롤일까요? 히읗. 실은 점점점점점 너무 점점점점점 더워서 에어컨을 히읗히읗 방송도 시원했습니다. 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에어컨을 틀어놓으셔서 시원하기도 하지만요. 시원한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좀더 시원해지셨을 겁니다. 선부님의 글을 읽다가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 에어컨이 나오는 앞에서 시원한 수박 먹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면요, 더울 때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 떠오르고요, 수박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계곡의 계곡물, 샤 졸졸졸은 시냇물이니까 콸콸콸콸이죠. 또 요즘처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분명히 계곡에 많은 물들이 시원하게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박이요. 수박을 반달 모양으로 잘라 먹어도 좋고요. 저는 수박 화채를 좋아합니다. 수박을 구입하면 덥지만 네. 한번 마음 먹고 수박을 전부 다 각설탕처럼 사각형으로 잘라서 얼음도 이제 넣죠. 그래서 냉장고에 딱 넣어놓은 다음에 더울 때마다 꺼내서 먹고 그 생각이 나네요. 이어서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무척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여름에도 너무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네 가지 체질 있잖아요. 몸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여름에도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보신할 때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죠. 삼계탕도 그렇고요. 물론 여름에 몸보신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더우니까 냉면이나 시원한 것을 먹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가 몸을 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따뜻한 뜨거운 탕 종류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도 따을을 좋아하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사계절 내내 따을을 좋아하고 여름에 가끔 너무 더울 때는 차가운 아메리카노 그럴 땐 정말 좋더라고요. 가끔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나 팥빙수 좋죠.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팥빙수 좋아하는데 눈꽃빙수. 네, 아직 올해는 한 번도 못 먹어봤네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어서 수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시원한 카페에 앉아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겁나요. 더워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찡그린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시원한 아아를 마시면서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보면 평화로워 보입니다. 요즘 더운 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들의 연속이네요. 아아처럼 시원한 여름 되세요 하시면서 하트 하트 하트 올려주셨어요. 1년 12달 중에서요, 만약에 계절을 구분한다고 하면요, 겨울은 11월, 12월, 아니다. 겨울은 12월, 1월, 2월이 겨울이고요. 봄은 3, 4, 5월, 여름은 6월, 7월, 8월, 그리고 9, 10, 11월이 가을이라고 하면요, 지금이 여름의 한 중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은 6월, 7월, 8월 중에서도 정중앙인 7월이고, 7월이면서도 7월 중순에서 말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말 덥긴 한데요. 덥다, 덥다 하다 보면 금방 8월이 되고 9월이 오고 할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그럴 거예요. 작년, 재작년 떠올려 보시면, 물론 요즘은 9월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건 아니죠. 네. 뭐, 기후위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상기온 때문에 그러는지,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9월도 덥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한 보름, 한달 정도의, 무더위는, 아닐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내세요. 힘내시게요. 이어서 소방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 배가 부르니 종의 배고픔을 모른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히읗. 칸돈님 상황과 같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 속담이 떠오르네요. 내가 시원한 차 안에 있거나 카페에 있다 보면 밖에 뙤약볕에서 더위에 걷고 있을 사람들을 잊기도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신도 밖으로 나가면 같은 처지가 되긴 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는 날 되세요. 진행자님도 청취자분들도 건강한 여름 나세요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시원한 카페가 아니더라도요. 실내에서 일하다 보면요. 실내에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웬만하면 실내에 다 에어컨을 켜두시죠. 실내에서 일하다 보면 건물 밖의 상황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더우니까 직장이나 회사에서 에어컨을 정말 시원하게 예, 빵빵하게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마철이면요, 습하고 하니까 에어컨을 더 틀어놓으시는데, 실내에만 있으면, 그리고 밖에 유리창을 보지 않고, 뭔가 컴퓨터 화면이나 계속 뭔가에 업무를 하고 있으면, 밖에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 깜빡하고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면서, 덥다, 너무 더워, 타는 것 같아, 그러거나, 비 엄청 와라고 하면 그때서야 그래?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비가 오는지 그리고 날이 얼마나 더운지 창밖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밖에 땀에 흠뻑 젖어서 회사에 들어오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보통 먹고 싶은데요. 실내가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놓은 곳에 있으면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난 따뜻한 거.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얼마 전에도 요즘 날이 많이 덥긴 한데 제가 있는 실내 공간이 정확히 말하자면 카페였네요. 카페에 들어가서 약속 장소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있을 때 정말 더웠는데 카페에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시원하기보다는 춥게 틀어놔서 앉아 있으니까 몸이 조금 싸늘하고 춥더라고요. 대신 밖에 땀 흘렸을 때보다는 많이 컨디션은 상쾌해졌죠. 지인이 늦게 와서 너무 더우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추우니까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춥고 덥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민철, 이하얀, 스트레스 아웃.

김민철 이하얀 스트레스 아웃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5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듣는데 웃음이 나왔네요. 웃는 이모티콘 제가 생각났어요.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완전 강하게 틀고 다니는데요. 입김이 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기가 두려워요. 차 문을 열고 나가면 이건 완전 현실인 거잖아요. 그냥 북극에서 있고 싶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루시님 글만 봐도요. 상상이 되니까 시원해집니다. 입김이 날 정도로 에어컨을 완전 강하게 틀고 다닌다고 했는데요. 아,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요. 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아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되면서 글만 읽어도 시원해집니다. 말씀처럼 차 문을, 차창 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 열대 지방과 안에 한대 지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요, 기후위기 때문에 앞서도 사계절이 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6, 7, 8월이 여름인데 9월에도 마치 여름처럼 덥다. 반소매도 많이 입고 다니죠. 기후위기 이야기 했었는데 루시님 그래서 그냥 북극에서 있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 보니까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요즘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기사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이 정말 조그만 얼음 위에서 위태위태 있는 모습들도 캠페인처럼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전기 아껴쓰기 요즘 많은 관심사죠. 기관에서는 26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방송국도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26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26도는 그렇게 시원하다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앉아있어 보면 이제 몸이 식으면서 좀 선선한 느낌이 있는데 밖에 너무 더울 때 들어오면 26도는 크게 체감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후위기, 네, 지구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처럼 더울 땐 에어컨 아래가 천국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에어컨 아래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요. 무기력해지는 듯합니다. 가끔씩 가까운 공원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자연의 바람을 쐬고 옵니다. 전 옛날 사람 하면서 물음표 물음표 그러면서 약간 인상 쓰는 건 아니고 찡그린 아니고 우울한 이모티콘인가요? 이모티콘 함께 올려주셨어요. 옛날 사람 아니고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힐링을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에어컨 너무 오래 쐬면요.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으로 컨디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더우면 몸도 지치지만 마음도 축 처지니까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이나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다면 뭐 직접적인 에어컨 바람을 쐬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접 바람을 쐰다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몸에 열도 좀 식으면서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컨디션도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너무 에어컨 아래에만 있으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람도 좀 쐬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상 밖으로 나가면 까만 아스팔트밖에 없는 곳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밖으로 나가서 나무 그늘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쉬는데 주변에 뭐 공원이나 아니면 벤치나 나무 그늘 없이 까만 아스팔트 거기에서 정말 뭐 이글이글 김이 보일 정도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곳에는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곳 말고요. 주변에 도시 공원처럼 의자가 있어서 앉을 수도 있고 나무 그늘도 있고요. 이런 곳이라면 가끔 자연에서 오는 바람을 만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내에서 주변에 이런 공간이 없다면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다가 한 번씩은 창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네 시원한 나무 그늘 말씀하시니까요. 요즘 낮에요. 매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 들으셨죠? 네.
매미 소리를 저는 인식을 한건한 일주일 된것 같아요. 일주일 전부터 매미 소리가 났는지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났는데 매미 소리를 못 느끼다가 매미 소리구나 하고 한게 일주일 전인지 모르겠지만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커진다는 건올 여름이 점점 더 이제 깊어간다는 거예요. 나무의 초록도 짙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미 소리도 들었지만 며칠 전에 밤에 길을 가다가요, 풀벌레 소리도 들었습니다.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가 여름부터 울긴 하죠. 그런데 귀뚜라미 하면 왠지 가을 느낌이 더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름부터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가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건 그리고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건 멀리서 가을이 사부작 사부작 조금씩 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잠자리도 봤습니다. 네. 혹시 올해 방금 제가 말한 3종 세트, 3종 곤충 세트, 매미 소리, 그리고 풀벌레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잠자리, 3종 세트 다 보셨나요? 아마 도심에서만 있다고 보면 잠자리는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도시에서 본건 아니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봤습니다. 잠자리도 점점 더 많이 볼 거고요. 그렇게 보면 코스모스도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여름 지나면서부터 피기 시작하잖아요. 가을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덥지만 좀더 참으시게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진 너무 더워서 헉헉거렸는데 시원한 곳에 있으면 갑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평화로워지죠. 겨울엔 춥다고 여름엔 덥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가 봅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아, 뭔가 정이 느껴지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덥다고 하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춥다고 하고요. 그래도 가끔 저는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겨울을 생각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에 정말 추웠던 지난 겨울을 떠올려 보시면 정말 밖에 길을 갈때 하물며 눈까지 오면 눈을 밟으면서 가면 귀가 정말 찬바람에 시린 바람에 애이는 듯한 때도 있고 손과 발이 너무 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따뜻한 공간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더웠던 여름을 생각합니다. 아, 그 더웠던 날 정말 헥헥거리면서 시원한 곳만을 찾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더운 날 떠올렸던 에어컨이나 시원함을 내가 지금 만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생각만이라도, 마음만큼만이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한번 정도 그리워했을 그한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말 더울 때는요, 저는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를 시켜요. 아아를 받고 컵을 손으로 잡으면 그 시원한 느낌에 기분도 시원해져요. 히읗. 이어폰을 끼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답니다라고 하트와 함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민영님 글의 풍경을 상상만 해도요, 시원하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카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카페에 가서 노트북 작업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민영님 그래서 카페 안의 풍경과 카페의 투명한 유리창을 통한 건너편 거리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를 주문하고 받으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카페에서 먹을 때요, 컵에 바를 때요, 테이크아웃 잔이 아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그 투명한 유리컵에 유리잔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저는 그게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기본적으로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음악들을 배경음악, BGM들을 카페에서 틀어놓긴 하죠. 그 음악을 즐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해놓고, 아니면 지금처럼 여름에는 아아를 주문해놓고, 내가 정말, 애정하는 노래를 이어폰으로 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분 전환이, 민영님 말씀처럼,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비 올 때도 비슷합니다. 차 안에서 운전하며 바라보는 비 오는 풍경은 운치 있고 좋지만요. 차에서 내려 우산 받고 걸을 때는 신발도 젖고 옷도 젖고 말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전에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책갈피 방송에서 비슷한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차가 없어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갑자기 소나기처럼 비가 많이 오니까 지인이 차를 태워줬어요. 네, 그 제가 이동하려는 장소 근처까지 마침 간다고 그래서 차를 탔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앞에 차 유리창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우두둑 떨어지고 있는데 지인이 아, 비 오니까 참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 내릴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 저희가 보통 걱정스럽다 이런 말 하죠. 잠시 후에 차 안에서 내리면 우산을 받고 간다고 해도 신발이나 바지까지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 생각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옆에서 아, 비 오니까 참 좋다 하고 있어서 제가 문득 그때 든 생각이 저도 비 오는 풍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풍경을 안에서 밖을 보면서 나는 비를 안 맞으니까 좋아하는 운치와 또 내가 직접 그 비가 오는 풍경 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비를 맞으며 또 다니는 건 또 상황마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정말 비를 일부러 우산 안 받고 몽땅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일 때. 물론 감기 드니까 조심해야 되지만요. 네, 그런 때가 아니고서는 네, 비슷하죠. 밖에는 엄청 무더운데 차 안이 시원하니까 밖에 풍경이 좋아 보이는 거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데 차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은 좋지만 그 풍경 속에서 비를 맞으면서 가는 건 현실인 거죠. 이어서 싱클나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님은 무더운 날 아스팔트를 걷다가 시원한 택시를 탄 후 밖에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밖에서 차 안에 사람을 보면서 특이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을 때죠. 20년 전쯤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적이 있어요. 10킬로는 여러 번, 하프는 두 번 뛰긴 했지만 풀코스 완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뛰는 데까지 뛰다가 힘들면 회송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30킬로를 무난히 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더 뛰었습니다. 마라톤 코스는 차량 통제가 되어서요.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는 춘천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하고 하이파이브도 있었죠. 마치 제가 개선 장군이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35킬로가 넘어가면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거였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아까워 완주는 했어요. 완주 후에는 해냈다는 자신감에 더 큰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풀코스가 힘든 걸 알고는 다시 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 후 5년은 풀코스를 완주한 붕뜬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우리를 부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킥킥.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이고 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했답니다. 가족들은 내가 언제 회송차에 실려올까 노심초사 기다렸지만 좋은 기록은 아닐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답니다. 히읗 히읗 글 올려주셨어요. 우선 마라톤 풀코스 완주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아, 마라톤 완주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한 번도 네, 마라톤 자체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기에는. 완주했을 때의 기쁨이나 뭔가의 자신감도 있겠지만요. 완주하면서 달리면서 몇 번의 힘든 고비가 올 텐데요. 그때 힘든 고비 때 아, 그만 뛸까? 아니야, 좀 더 뛰어보자 라는 생각이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일지. 달리면서 풍경을 보거나 주변을 보면서 그때마다 여러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함이네. 궁금합니다. 예전에 책갈피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러닝 하이 또는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달리기 같은 지속적인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한 후에 느끼는 도취감, 행복감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러너스 하이, 마라톤 완주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하면 직접 해보면 될 텐데 궁금해하기만 하고 있네요. 요즘 주변에서 러닝하기,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아, 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걷기는 거의 매일 하고 있고 좀 달려야지 달려야지 하는데 덥다는 핑계도 못 하고 있네요. 싱클나라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요, 생각의 전환, 상황의 상대적인 것도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건 밖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볼 때는 뭔가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마라톤 같은 경우는 차량 통제를 하니까 차량 통제된 부분은 차들이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멈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씽씽 네.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역시 마라톤이든 뭐든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다양한 생각을, 서로의 입장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택시 창밖의 풍경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보일 것도 같아요. 택시 밖은 실제로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게 현실인데요. 택시 안은 추울 정도로 시원하다면 밖에 더운 날씨가 드라마처럼 현실감이 없을 수도 점점점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추울 정도로,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추할 정도로 그러한 온도 실내 공간에 있으면요. 가끔 밖에 무더위가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땐 밖을 보면 그 무더움과 함께 밖에 풍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정말 더울 때는 시원한 카페에 앉아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더운 게좀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카페에 들어갈 때는요. 아, 천국에 온 느낌인 거 아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시원한 카페로 떠나라. 히읗 히읗 히읗.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예전에 광고 카피였죠. 예. 네. CF 카피 문구였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시원한 카페로 떠나라. 그런데요, 수영님. 혹시요, 시원한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더운 곳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시원한 카페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시원한 실내나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 위켄드.

0: 태연 위크엔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5회 책갈피 방송 전주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 근처 운동장을 돌죠.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나면 땀으로 온몸이 범벅이 됩니다. 1시간 내내 달리는 건 아니고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건너편에 있는 카페가 보이는데요. 밤에 보면 조명도 노랗게 예쁜 카페입니다. 여름이 되어 밤에 달리다 보니 그 카페가 항상 보이는데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원해 보입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다가 카페를 보고 한 바퀴 돌다가 카페를 보고 반복합니다. 운동장에 조명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밝은 건 아니어서 밝은 카페에서 운동장 쪽을 바라보면 운동장을 걷거나 달리는 사람들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도 궁금하네요. 히읗 히읗. 운동장에서 달리다 보면 지금처럼 여름에는 땀이 쭉쭉 흐르다 못해 땀이 비 오는 것처럼 흐르는데요. 묘하게 이게 덥기도 하지만 왠지 시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더 시원한 느낌이고요.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만 한 여름밤에 조깅하는 맛도 나름 좋습니다. 칸도님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저도 있어요. 요즘도 걷기를 가끔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걷기와 달리기를 매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어서 운동장도 좋고요.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작은 호수공원도 있어서 주변에서 걷거나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운동하기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밤에 보통 저는 걷거나 달렸는데 동네 카페를 만나거든요. 네, 그럼 동네 카페에 조명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요즘 페북을 보면요. 조깅을 하고 인증사진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몇 킬로를 달렸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걸 캡처 떠서 달리는 본인의 사진과 함께 올리는데, 저도 요즘 꼭 해보고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우님이, 네, 칸도님도 한번 한여름밤에 땀 흘리는 그 시원함을 맛보는 조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워라벨 TV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 여름날 택시를 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요, 훅 하고 택시에서 뛰쳐나오던 서늘함과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을 때, 훅 하고 차 속으로 뛰어들던 그 뜨거움을 지금 다시 기억해내고 추체험했네요. 누구나 느껴봤던 것일 겁니다. 탈 때의 반가움과 내릴 때의 아쉬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키우키우. 달라진 생각으로, 다양한 생각으로 더 재밌어지는 오늘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네요. 워라벨 튜브님이요. 지난주 방송에 제 마음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누구나 이런 경험은 다 있어서 상상이 되실 거예요. 정말 더운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 문을 열었다가 찬 공기가 훅 하고 밀려 나오잖아요. 그렇게 차 안에서 아, 시원하다 하고 더웠던 몸도 더웠던 마음도 시원하게 씻고 나면요. 택시에서 내릴 때는 택시 문을 열면 다시 밖에 거리의 더운 공기가 훅 하고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밖이 더울수록 택시 안에 시원함이 더 크고요, 차 안이 시원할수록 차에서 내릴 때의 뜨거움이 더 크게, 냉정과 열정 사이 마음이 오락가락입니다.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알고 먼저 반응하는 게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매일 배우고 깨달아가고 훈련해 가는 것 같습니다. 신청곡 올리기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오두막길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좋아했던 곡인데요. 이번 주 초에 우연히 알고리즘에 추천되어 박보검 배우님과 윤종신 가수님의 콜라보도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일주일 내내 들었던 두 곡 중 한 곡이 되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오늘은 제게 많이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날이 매일이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 날입니다. 힘차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기를 소원해요.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모두 기분 좋은 오늘 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일, 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오늘이 세연님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세연님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니까요.
1: 나는 방송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2: 어메시

네, 7월 20일 월요일 오는 놀자입니다. 아, 비가 한꺼번에 너무 몰아쳐서 오는데요. 이거 참 피해가 여기저기 아, 좀 심한 곳이 많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고요. 네, 오늘은 놀자.

네, 7월 20일 오늘은 놀자 아이오아이 갑자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날이 습하죠. 비가 많이 오고 습하면은 또 안 좋은 애들이 몰려다니죠. 모기. 아유 무서워요. 아 뛰거나 걸을 때 모기 기피제 좀 많이 준비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츠 청록

네, 이츠 청록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비 오고 날은 덥고 하지만 이 푸르름은 정말 멋진 계절이죠. 나무 그늘에 있으면서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사실 뭐 비도 와야 하니까요. 큰 피해가 없었어야 하는데 좀 그게 아쉽습니다. 신촌 브루스, 붉은 노을, 그리고 세븐의 와주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천 브루스 붉은 노을 세븐 와줘 듣고 왔습니다. 붉은 노을은 신천 브루스 30주년 기념 앨범에서 나왔던 음원이고요. 세븐은 그죠?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정말 잘생기고 춤을 굉장히 잘 췄던 솔로 가수였죠. 아, 그 당시 뭐 바퀴 달린 그 신발에 바퀴 달린 그 뭐라 하는데 그거 촥 타고 나와서 롤러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도 못하는 저로서는 정말 부러운 거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씻고 하다가 바퀴가 부러지는 불상사가 나서 다시는 바퀴 있는 거좀 타고 싶진 않다. 바퀴 있는 건 앉아서 타야 돼요. 네, 자전거라든지. 네. 하우스 노을스 두잇 피처링 이은조입니다. Come and catch ya!

FM 93.5MHz 전지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전지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라이브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됐고요. 했던 것이 기계에 약간의 오작동이 있어서 저는 왜 그럴까요? 해서 앞부분 조금 나가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나는 가수다라는 부분에서 옥주현이 불렀던 버전이었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청소년기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 듣던 노래 신청합니다. 효자동에서는 보미님께서 크리스 노만, 수지 콰트로의 스탬블린.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청소년기였으면 대략 나이가 일단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수의 목소리와 선율이 좋아서 선호했던 곡입니다. 음원인 너 바바라 스트라이잔트 완상구에서 보이니님께서 그리고 중학교 때 언니와 오빠들을 또는 같은 반 친구네에 가서 커다란 전축을 통해 들었던 감동이 강렬했던 곡이라고.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아, 이 노래 긴데. 이렇게 해서 김제가 고양이 이게 지금 한 분이죠?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노만, 수지 콰트로가 불렀던 스탄블린, 그리고 바바라 스트리젠스, 우먼인 러브, 산타 에셈블라다의 Don't Let Me Be Miss. 이 발음이 안 돼요. 미스 언더스투드.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크리스모만 수직 콰트로 스탄블린 바바라 스트레젠드 우먼인 너 산타 에셈브라다 돈 냄미 비 미스 언더스투드 세곡 신청해 주신 김제 출신의 완산구 효자동에 사시는 보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신청곡 언제든지 사연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은 뭐 저희 너튜브 채널 전직 공동체 라디오 오늘 놀자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이였습니다. 종로

JS 종로에서 듣고 왔습니다. 비 오고 갑자기 하늘도 갑자기 우중충해지고요. 전주도 동네별로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저쯤은 성천동 쪽에서 비가 오면은 다른 쪽에서는 비가 안 오고 이게 뭐 일상이 됐어요. 예전에는 장마 기간 하면 전체적으로 비가 다 오고 했었는데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고 갑니다. 내릴 때도 좀 적게 와야 하는데 한꺼번에 쏟아붓는 식으로 오니까 참 하여튼 뭐 피해 없으면은 뭐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합니다. 아니 참 운전할 때 너무 불편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일단은 뭐 와이퍼가 작동을 해도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할 정도로 그 전에 제가 비 오는 날 신시도를 한번 가는데 차가 새울기도 근데 길가니까 새울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리냐면 이 계속 우리 양동이로 머리 붙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앞에 그 비상등을 켠 차가 거의 근처 와 있어 보일 정도로 예전은 눈길 운전이 위험했는데 요즘은 비 오는 날 빗길 운전 너무 다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하고 좋은 하루 그래야 재밌게 오늘도 놀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미아요 미야오 오늘 방송이 좀 그러네요. 네. 미아오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네, 정우물의 블루 듣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노래로 우리 정우물 씨가 데뷔를 했어요. 데뷔곡으로 블루라고 하는 노래를 내는데요. 저도 푸른색을 참 좋아하는데 정우물 씨도 약간 이 블루블루한 감성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이 정우물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과거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들을 때 그 정서가 좀 느껴졌달까? 저만 그렇게 느낀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정우물의 홈 듣고 오시죠.

네, 몽환적이면서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정우물의 홈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들이 다들 이렇게 잔잔하게 펼쳐져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낸 곡입니다. 날개라고 하는 노래를 스스로 제 리메이크를 해서 내놓은 곡인데요. 2024년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계획입니다. 이 노래 저 오늘 너무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과 함께 어떤 욕구들을 우리들은 감싸 안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네, 정우물의 날개 2024년 버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우물의 노래 어떠신가요? 되게 따뜻하죠? 뭔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실제 가사 말들도 이렇게 깊이 탐독해보면 아, 이런 위로가 또 있네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실 노래 해피라고 하는 노래도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정우물 씨의 가사 여러분 정말 음악을 스치듯이 듣지 마시고 한번 가사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움받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 같은 해피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정우물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 올드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네, 정우물 씨의 노래 들어보시면 되게 한결같은 흐름으로 느껴지시죠? 뭔가 여러 곡을 들었는데 되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끈덕지게 이렇게 깊이 있게 듣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어느 곡 한 곡에는 우리 저마다의 슬픔과 아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순간들을 정우물의 노래로 목소리로 위로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올드맨 듣고 오시죠.
1: 저곳에서 행복한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들의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 실버건의 주간 플리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 정우물이었습니다.

네, 저만 듣긴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께 고이 간직했다가 소개해드리는 코너죠. 저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실버건의 주간풀리. 일주일마다 한 가수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 가수의 노래들을 크게는 6곡까지 함께 들어보는 다이렉트 음악방송 1부 실버건의 주간풀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한국의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램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램씨는요, 감성적인 멜로디와 세련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그의 음악은 인디팝과 R&B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와 깊은 감성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Love Like That이라고 한 노래였는데, 저 역시 너무 좋아하는 노래. 여행 갈 때 꼭 챙겨가셔서 비 오는 날에 듣기도 좋고 차 안에서 듣기도 좋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It's the 2&4&Tampering 듣고 오시죠.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의 가수 램씨의 노래 It's the 2 and 4 and Tambourine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사랑해줄래 Treat You Right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 이 음악 들어보시면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연주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 고급져요. 왜냐면 이분께서는 프로듀싱과 연주와 작사 작곡을 다 하는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올라운더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해줄래 듣고 오셔서 더 이야기 나눠보죠.

네, 램스의 음악 여정은요 2016년 첫 EP 앨범 Absence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앨범이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하고 감성을 잘 담아내면서 많은 인디 음악 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Absence라고 한 EP 앨범은 사이드 A, 사이드 B, 사이드 C, D에 이르기까지 EP 시리즈를 4부작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중에서도 수록됐었던 노래, 아까 처음에 들었었던 노래 Love Like That이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고 I Want You To Love Me라고 하는 노래도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 지금 최근에 또 인기를 얻고 있는 Beauty라고 하는 노래 함께 듣고 오시죠.

방금 들으셨던 노래가 뷰티라고 한 노래고요. 앱센스 사이드 D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차일디쉬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노래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램씨의 매력이 뭔지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감정들을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능한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는 그 R&B 넘버의 매력이 훨씬 느껴지는 가수가 아닌가 싶네요. 차일드 씨 함께 들으시죠.

네, 램씨는 여러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린플러그드 서울 페스티벌에 참여하여서요 많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 뮤지션들의 워너비 페스티벌이에요. 그린플러그드 서울, 그리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 아,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난 5월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 그 페스티벌, 사운드 시티와 같은 주요 음악 행사도 공연을 펼쳐서 그 음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페스티벌에 초대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20년에는 아티스트 웬디와 함께 두 사람이라는 곡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노래도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여러분께 그 노래까지도 이어서 틀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자미로카이의 Virtual Insanity와 동명의 곡입니다. 같은 곡은 아니고요. Virtual Insanity.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여러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현희의 노영나드 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전쟁 이후 가난과 산업화, 노동과 민주화, 도시화와 입시 경쟁을 지나온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한국을 영화 속 장면에서 만나보았다면 오늘은 그 다음 시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더 편리해질 거라는 기대, 더 나은 삶이 올 거라는 기대. 하지만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의 긴 여파가 남아있었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점점 낯설어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상은 이전보다 더 불안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회사 탕비실 커피 한 잔, 마트 계산대의 긴 하루, 아이가 잠든 뒤 조용해진 거실, 반지하 창문에 쏟아지는 비,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목소리. 그 장면들을 따라 새천년 이후 한국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현이가 준비했습니다. 현이의 너영나들, 새천년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었나 주제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각자의 길을 떠나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첫곡 띄워드립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작품, 1995년 사무실로 저희를 소환을 할 건데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어떠신가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뭐지? 안 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사무실, 탕비실에 모여 커피를 타는 직원들, 퇴근 뒤 영어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는 토익반. 어떠신가요? 영화는 꽤 경쾌하게 시작은 하지만 입사 8년 차 동기인 자영, 유나, 보람은 누가 봐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회사 안에서 이들은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사와 심부름, 커피 심부름 맞는 말단 여직원에 불립니다. 여직원에 불과하죠. 토익 600점을 넘으면서 대리가 될수 있다는 말에 세 사람은 영어 토익반의 모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영어 점수에 있지 않는 거죠. 우연히 공장의 검은 폐수를 목격한 뒤세 사람은 회사가 감추고 있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하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의 매력은 환경오염과 기업 비리라는 무거운 문제를 새 친구 우정과 재치 그리고 1990년대의 특유의 활기 안에서 풀어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정의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그 마음이 혼자만 품지 않았고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았고 회사 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설정. 우리에게 묘한 질문을 남겼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현이가 처음 이거 토익반 입시 문제의 이야기인가?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진들이 정말 괜찮은 신인 배우라기보다는 많이 좀 해봤던 배우들인가? 근데 낯이 처음 익는 그런 배우들이었어요. 자영, 유나, 보람은 승진을 꿈꾸던 평범한 직장인, 어느 순간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예전에 여직원들은 복사, 뭐 각자의 이 업무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까요? 지금은 내가 필요한 부분의 복사나 차, 음료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이제 사회 풍토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상에서는 그런 게 고스란히 노출이 됐던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보기로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영화의 그 장면 포인트가 바뀌고 있어요. 그 작은 일탈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음 곡 이어갈게요. 자우림의 일탈.

네, 자우림의 일탈 듣고 왔습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수업 1995년 회사의 풍경, 어딘가에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할수 있고 회사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의 말. 요즘에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현대사회에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의 풍경과 지금 현재의 사무실 풍경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불과 2년 뒤그 믿음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은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의 시간을 다루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는 위기를 먼저 알아챈 사람도 있었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평범하게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던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시절에는 현재 우리 이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다가 펑! 97년? 98년. 그래서 이 작품은 경제 영화이면서 동시에 생활 영화. 우리 애가 보내왔던 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외환, 환율, 보유액, 구제금융, 막 그때 처음 IMF, 국제금융, IMF,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구조조정. 그 당시에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왜 해? 근데 결국은 또 구조조정 끝에 남아있는 사람들, 회사 안에서 또 다른 힘듦이 있었던 그런 과정들, 여전히 회사에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구조조정, 명예퇴직, 어렵고 낯선 단어들이 그 시기에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국가 부도나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들은 결국 누군가의 가게 문을 닫게 하고, 누군가에게 명예퇴직을 권하고, 누군가의 취업 준비 기간을 끝없이 길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죠. 국가가 흔들린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무정부 상태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 충격은 아주 작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작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한 집안의 식탁, 한 달의 월세. 요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이 학원비, 그리고 다음 달에 괜찮을까? 라는 불안. 국가 부도의 날은 누가 울었고 옳았고 누가 틀렸는지 묻는 영화가 아니고 그 시대의 생활, 일상, 위기를 닥 쳤을 때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그 불안이 사람을 얼마나 다른 선택을 밀어넣는지 보여주는 영화였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새천년 초입, 2000년 들어가기 전, 9.11 테러까지 겪으며 우리는 직장도, 세계도, 내일의 안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감각을 영화 속 작품에서 느끼는 것처럼 일상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길 위에 계속 다음 날에 향해 걸어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멈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담아 담고 이어갑니다. G.O.D의 길.

네, GOD의 길을 듣고 왔습니다.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조금 낭만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길은 내일 또 일하러 갈수 있느냐 묻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뭔가의 방향을 잡고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길을 위에 있다라는 거하고 아무런 방향도 이정표도 없이 서 있을 때의 길은 무언가 무서울 것 같아요. 방향도 못 잡고. 그런데 영화 카트, 다음 작품으로는 카트.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계약직 노동자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고 자신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이야기. 작품 안에서는 정말 그 마트에 있는 카트가 많이 나오죠. 카트 나오고, 이 영화 속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아니에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고, 물건을 정리하고, 퇴근을 하면 아이의 밥을 챙기고, 여느 사람들이랑 똑같이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이죠. 그래서 해고 통보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일까요? 그냥 다른 이직을 해야 돼. 이거보다는 더큰 나한테 시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하나를 잃는다? 오, 이거보다 잃는다, 하나를 잃는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고 통보를 딱 받는 순간, 뭔가에 월세도 걱정해야 되는데, 생활, 어떻게 해야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생활비가 달라지, 사라지는 거죠. 이번 달 생활비가 사라지고, 다음 달 생활비는 유지가 될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아이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엄마가 뭐를 해줄게. 아, 내일은 뭐를 하지?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챙겼던, 내가 가고자 했던 사무실, 일터, 여기에 내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먹구름보다는 더 심한 나한테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올것 같아요. 그래서 카트 이 작품은 노동을 거대한 구호보다는 생활의 언어? 우리의 일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일을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왜? 내가 왜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야 하는 거지? 그냥 계속 일하고 싶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린 부분. 너무 아파요. 그 바람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매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퇴직 사표, 사직서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속에 사직서 한장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든요. 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가 사직서를 내는 거하고 위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거하고는 정말 약간의 다른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는 그런 것들이 해고 통보를 받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내가 왜, 이런 말만 할 뿐이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진 못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노동은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회사는 사람을 비용으로만 계산하게 되는 거고, 한 사람 채용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있었을 때, 비용이 얼마만큼이 나가는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들은. 영화 속

인물들은 처음에는 각자 너무 바빠요. 누군가는 이미 아이 걱정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집안 사정이 있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가, 아, 나도 피해보면 어떻게 하지? 두렵죠. 두렵기까지 해요. 맞아요. 나한테 불똥 터지면 어떡해? 나도 책임질 수 없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혼자 버티는 것보다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마트에서 물건을 담아 밀던 카트는 영화 속에서 일터를 지키기 위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작은 상징처럼 보이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이 카트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편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틴 분들에게 이 노래를 건넵니다.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0: 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했어. 라는 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어요. 그 하루의 무게를 알아봐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이 시간, 나른한 시간에 누군가가 수고했어. 그리고 메모 하나. 그리고 차한 잔. 뭐, 따뜻한 차, 시원한 음료? 한동안 뜨거운 냉커피라는 말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건네는 말, 수고했어 오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는 걸로, 그리고 회사의 감정까지도 지배에 가지고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완전히 벽을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감정까지도 집에 또는 집에 있는 감정을 회사까지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에서의 일을 마치고도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하는 요때,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사건 하나로 사람을 흔드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거 뭐지? 82년생? 주인공이 82년생 김지영인가? 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먼저 본게 아니라 책을, 그러니까 영화가 나온 다음에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네 어쩌네 막 그러는 과정에서 책을 읽었고, 그리고 영화를 이제 보게 됐고, 영화 이후에도 몇 회에 걸쳐서 82년생 김지영이 계속 나오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시간, 여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작은 장면들, 일상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치 정해진 과정들을 밟아가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8살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걸치고 뭐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교를 간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엔 대학원까지 있죠. 이런 것처럼 아이의 엄마니까 여자가 조금 더 챙겨야지, 경력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동안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년 전부터 현이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 이동. 나의 경력은 멈추지 않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그 순간부터 단절이 아니라 나의 경력이 다른 경력으로 이직이 되는 거죠. 이뭐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경력이 없어지는 건 아닌 것처럼, 나의 경력이 이동이 됐든 경력 이동. 그런데 사람들은 경력 단절,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이 키우고 다시 와.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82년생 김지영에게도 그런 말이 적용이 됐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해요. 나중에 와. 나중에 다시 시작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삶에 오래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영화나 책에서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 그 나중 정말 오는 걸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누군가는 경력을 이어가고, 누군가가 집안의 일을 맡는 동안 누군가는 더 오래 회사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회사에서의 경력인지, 가정에서의 경력인지, 요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지영이가 바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이 바라는. 여기에서 딱 지칭은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긴 했지만, 모든 경력 이동이 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지영이가 바라는 건 대단한 성공이었을까요? 아이를 잘 키우는 육아 성공? 그다음에 내 일이 다시 찾아지는 경력이 이동되기 전에 경력을 다시 찾는 자기 이름을 일하고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삶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를 지영이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82년생 김지영은 한 사람을 특별한 영웅으로, 지영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또는 그 배경 인물에 지영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탄탄하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었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건 내 이야기 같아. 우리 엄마 이야기 아니야? 내 친구가 했던 말과 닮았어.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영화 작품 요소 요소에.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돌봄과 일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만 유지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그네들의 삶이 온전하게 평화로운지, 딸이면서 엄마이고 직장인이면서 돌보는 사람이고, 그 모든 역할 이전에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다음 노래 이어갈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1: 난

양해은 김창기의 엄마가 딸에게. 노래만 들어도 사실은 눈물이 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음악만, 아니, 제목만 들어도, 뭔가, 슬플 것 같은?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를이 노래가 다좀 대신해주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더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82년생 김지영 작품과 매칭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선곡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다음 작품은 누군가의 삶이 회사에 집, 얼마나 다른 무게를 안고 있는지 이야기, 여태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삶이 머무는 공간,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공간은 집인 거죠. 그래서 영화, 기생충 작품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생충 하면 굉장히 많이 떠들썩했죠. 뭐, 거기에서 나오는 배우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남아졌던 상황. 진짜 그 집이 있는지, 그 집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긴 해서, 현이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좀 다시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집. 현이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반지하 창문, 높은 담장, 복숭아, 그리고 짜파구리.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반지하에 꾹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 기생충은 반지하에서 사는 기택 가족이 박사장 가족 집안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죠. 처음엔 좀 묘하게 웃겨요. 아들은 과외 선생님이 되고, 딸은 순식간에 미술치료 전문가가 처럼 등장하고, 가족은 서로의 연기로 조금씩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한 집안이 펼치는 아주 치밀한 취업 릴레이? 웃기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웃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불편해지죠. 왜 불편한지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일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 속 사람들은 누가 특별하게 게으르거나 누가 특별하게 나빠서 불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택가족은 서로 끈끈하고 눈치도 빠르고 각자 할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늘 아래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영화는 그 차이를 말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는 언덕을 올라가고 누군가는 계단을 끝없이 내려가게 하죠. 특히 비가 쏟아지는 밤. 박사장 가족에게는 비는 정원을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 비야. 그런데 기택 가족에게 비는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도 장마 간헐적으로 막 폭우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집안에 들이닥치는 우리 집안의 평화를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집안에 들이닥치면 쉴새 없이 나의 자리마저도 무너뜨려지고 비로 흥건하게. 같은 서울이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동네고, 그런데 내리는 비도 같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느끼는 같은 밤인데. 누군가에게는 낭만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이 되는 게 기생충에서 볼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음과 양.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영화나 작품, 모든 미디어 작품에서는 음과 양, 그리고
그다음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해피한 부분이 있으면 또 슬픈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작품이었던 기생충.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 누가 더 나쁜가? 이런 질문을 처음엔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른 높이에서 출발한 삶이 얼마나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현이는 감히 말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계단 하나를 오르내릴 때도 비가 많이 오는 밤에도 조금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작품이. 비를 맞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여운이 계속 남는 거죠. 작품의 여운이. 도시는 수많은 사람을 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상행 방향, 위로 올라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러진 않죠. 그래서 도시의 불빛,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같은 방향을 가고 있고 지향하고 있고 이러진 않으니 불빛 아래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올리게 된다라는 그런 작품을 볼수 있었는데요. 다음 곡하고 매치 될것 같아요. 넥스트의 도시인. 1, 2, 3, 4.

Sister City Life. 한 손엔 휴대전화,

네. 넥스트의 도시인 듣고 왔습니다. 도시인 음악 들으면서 왠지 기생충 영화와 이 매칭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요? 현이는 그랬답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목소리도 있고, 네온사인,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이런 광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는 너무 오래 들리지 않아.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의 이야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할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뭐야라고 표시는 되진 않아요. 69세 영화 작품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목 처음 들었을 때 69세면 지금 어떤가요? 69세 청춘이죠. 그죠? 지금 현재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나 이 연장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인공의 나이를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지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숫자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나는 69세이지만 아직 살아있고, 나는 느끼고 있고, 아직 내 이야기를 할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할수 있어. 영화 속 효정은 치료를 받던 중 피해를 겪고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하지만 효정이 마주하는 것은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정말 그랬을까? 왜 근데 이제 말해? 그 나이에 그런 일이 가능해? 피해를 말한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 쉽게 의심부터 던지는 상황이죠. 69세가 특별한 이유, 뭘까요? 효정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데, 작품에서는 오히려 그 뒤에 남는 시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말한 뒤에도 흔들리는 마음,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나이나 편견으로 함부로 지워버리고 재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작품에서 볼수 있는 거죠. 작품에서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목소리를 빌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작품의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끝까지 당신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모든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마음을 울리는 조언이 필요하다. 응, 내가 듣고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괜찮아.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천년 이후 한국을 영화 속 장면에 따라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회사 안에서 자기 이름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해 손을 잡은 노동자들, 돌봄과 경력 사이에 흔들리는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반지하와 언덕 위에 집이 보여준 삶의 간격, 침묵을 깨고 자기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 오랜 함께 늙어간 부부 이야기, 그리고 혼자이면서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던 시간을 만났습니다. 시대는 더 빠르게 변했고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졌고 누군가에게는 혼자 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든 날 서로에게 밥은 먹었는지 묻고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영화로 인생을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시간. 오늘 다른 인생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현희의 너영나드 다시 한번 만날게요. 지금까지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마음속 작은 서랍 하나를 조용히 열어봅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써내려간 옛 노트 한 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이 바랜 글씨 사이로 웃음도 지나가고 눈물도 머물다 갔습니다. 그래서 옛 노트는 다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옛 노트에서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시가 되어 마음에 머물고 음악이 되어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라며 우리 국악과 창작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으로 추억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려 합니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오래된 노트를 펼치듯 마음의 뜨락으로 걸어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영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들판에서 가야금과 하프로 마주보며 연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문을 엽니다. 마주, 가야금 주보라, 하프 기화의 창작곡입니다.

동양의 깊은 울림과 서양의 맑은 선율에 서로를 닮아가며 말없이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영성과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시원한 대금 소리를 듣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마음은 오래전 한 페이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오래된 노트를 펼치면 말보다 먼저 마음이 떠오르듯 대금 신화의 선율로 정해진 길보다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흐릅니다. 대금 신화의 조재수 명인입니다.

시나이는 우리 전통 음악에서 비롯된 즉흥 연주로 연주자의 숨결과 감정이 한음 한음 스며 있습니다. 옛날 조재수 명인님의 지도로 국악 공연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오래전 마음 한켠에 접어주었던 옛 노트의 기억을 함께 꺼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춤으로 옛 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연흥무, 길무용단, 김문영의 6명입니다.

전통의 기본 존사이를 바탕으로 생명을 일깨우는 춤, 부채를 이용한 움직임과 치마를 열고 여미는 듯한 춤사위는 고전 벽화를 보는 듯 오래된 그림에나 있을 듯한 장면이 나오는 우리 춤 영상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엔 신앙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펼쳐보고 눈과 마음에 닿는 세월이 건네준 질문에 작은 대답을 할 것 같은 시입니다.

옛 노트에서 장성남 그때 내 품에는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었던가 바람이 풀밭을 스치면 풀밭에 그 수련됨으로 나는 이 세계 바깥까지 얼마나 길게 투명한 개울을 만들 수 있었던가 물 위에 뜨던 그 많은 빛들 쫓아서 긴 시간을 견뎌 여기까지 내려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리고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그때는 내 품에 또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의 모서리들이 옹색하게 살았던가 지금은 앵두가 익을 무렵 그래도

마음의 등불이 되고 음악은 그 등불 곁에 머무는 바람처럼 나태주시 별을 가사로 한 전통 성악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정가의 김나리, 피아노의 양승환.

이렇게 우리 시를 성악곡 정가로 들으니 한 장의 옛 노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추억 하나 남겨두셨길 바랍니다. 옛 노트에 이어서 옛날에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 노부부의 이야기로 언제나 들어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아련한 곡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해금 신날새, 원곡 김광석입니다.

옛 노트에 한 페이지를 넘기면 함께 늙어간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쁨과 눈물, 그리고 긴 세월을 견디며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해금이 들려주는 음악, 문득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김광석의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음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기쁜 날에는 햇살이 머물고 그리운 날에는 오래된 바람이 드나드는 창입니다. 가끔은 그 창을 닫아둔 채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제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늘을 살아내느라 마음 한편에 놓아둔 추억들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속 오래된 노트 한 권을 펼치게 됩니다. 파랜 글씨 사이로 젊은 날의 웃음이 보이고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밤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는 몰랐던 마음들이 세월을 지나 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참 많이 애쓰며 살아왔구나. 그때의 아픔도 결국은 옷 한 송이가 튀었구나. 옛 노트는 지나간 시간을 붙들어 두른 책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의 창을 열어주는 작은 열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는 어떤 풍경이 머물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으며 다시는 오지 않을 어느 여름날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창을 열어보십시오. 창밖으로 지나온 세월이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숨쉬고 있다고

오늘 마음의 창에서는 오래된 노트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그리운 사람과 다시 마주해 봤습니다. 이번엔 추억의 문을 열어두시고 다른 빛깔의 음악으로 여러분의 옛날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꽃병 양희은이 부릅니다.

꽃은 시들어도 꽃병은 그 자리에 남아 지난 계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꽃병 하나씩 있지요. 오래된 추억과 그리운 사람을 담아두는 꽃병을 들으셨습니다. 낡은 노트를 펼치면 그 안에는 기쁨보다도 오래 남아있는 아픔과 그리움의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 모든 시련마저도 오늘의 나를 이루어준 작은 세월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옛 노트에서 다시 한 페이지를 넘기며 삶의 고단함 끝에 찾아오는 위로와 평안을 노래하는 곡 들으시겠습니다. All My Trials.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모든 시련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곡이었고 개인적으로 이 가수를 무척 좋아합니다. 허스키한 목소리에 깊고 부드러운 중저음, 화려하지 않고 꾸밈이 없이 담담하면서도 삶의 시련을 모두 끌어안은 듯한 목소리, 한 장의 옛 노트를 넘기며 여러분도 이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스페인 출생의 기타디스트 겸 작곡가인 프란시스코 다레가는 바흐, 베토벤 등의 음악을 편곡한 것으로 유명하며 대표적인 스페인 낭만주의 음악가로 꼽힙니다. 람브라 궁전의 추억, 프란시스코 타레가 기타 연주입니다.

스쳐간 시간이 한올한올 현 위에 내려앉는 듯한 곡이지요. 음악을 들으며 저마다의 아름다운 추억 한 장을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옛 노트에서 꺼내듯 오래된 클래식 멜로디에 젖어봅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명곡 조지 거시운의 오페라 포기와 배수 중 썸머타임입니다. 썸머타임, 소프라노 펜마사이드, 피아노 키릴 게류슈타인.

0: 이 곡은 단순한 자장가를 넘어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애틋한 선율로 소프라노 펜마사이드 깊이 있고 우아한 음색과 키릴 케르슈타인의 섬세한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곡, 노란 드레스만큼이나 따스하고 서정적인 목소리, 노래의 선율처럼 평온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옛 노트에서 한 장 한 장 추억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 시절의 노래와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모두 지나고 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한 편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별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나고 사람은 저마다의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한 옛 노트에서처럼 오늘의 한 페이지를 곱게 접어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여러분? 책감시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7월이 왔습니다. 드디어 진짜 여름을 만났다고 할수 있겠죠? 에어컨 없이는 선풍기로는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계절이 왔습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물이랑 이온음료를 꼭꼭 자주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루에 뭐 샤워 두세 번 하고 막 이래요. 연이은 더위에 녹초가 된 요즘인데요. 지금 이제 아마 여름방학 시즌일 거예요. 그리고 휴가 계획하시거나 이미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휴가와 방학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 휴가는 올여름에는 따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올여름 제일의 피서는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집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밑에서 독서를 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여름에 제일 좋은 휴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하게 독서할 때 보기 좋은 책 뭐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시리즈물 좋죠. 만화책, 무협지, 이렇게 권수 많은 것들 너무 좋고, 그리고 세계문학전집, 이런 것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무엇이냐? 저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는사 세계문학전집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고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흑백영화라든가 고전 영화로 이 책을 접하셨을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두번 영화가 됐거든요. 저는 영화는 이제 보려고 하고 책으로 두번 읽었습니다. 책 페이지는 좀 짧습니다. 200페이지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술 읽기 좋은 책이고 이야기는 정말 끊임없이 빠져들고, 뭐, 긴장이 되고,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쫀득쫀득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는 이야기니까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를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볼 거거든요. 함께 줄거리를 보면서 이 등장인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장구도 칠 거고요. 얘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이렇게 상상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줄거리를 싹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책 아직 안 읽었는데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라디오 볼륨 줄이시고 음악 나올 때 크게 트세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 이야기할 때는 ASMR처럼 들어주시고요. 이 책의 줄거리까지 저와 함께 손에 땀을 쥐는 이야기 함께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볼륨 크게 업하셔가지고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 1장입니다. 주인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은 24살의 프랭크 체임버스라는 남자예요. 이분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프랭크 체임버스, 이 남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떠돌이, 방랑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루 여기서 놀고서 아무 트럭이나 쓱 뒤에 몰래 타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기차도 몰래 한번 탔다가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놀다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쌍둥이 떡갈나무 선술집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선술집은요, 캘리포니아에 수없이 널린 그저 그렇고 그런 도로변에 위치한 샌드위치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은 그리스인 사장님 닉 파파다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부인은 지금 부엌에 있네요. 그리스인 사장은 프랭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함께 일해볼 생각 있냐고 물어보네요. 이 식당은요, 옛날에 우리 많이 봤던 식당 구조처럼 1층은 식당이고 2층에는 주인집으로 닉과 그 부인이 살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주유소가 많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1층에 식당, 2층에는 주인집, 바깥쪽에는 주유소가 있는 그런 가게인가 봅니다. 극 아주 초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프랭크가 한 대사죠. 주유소에서는 부엌이 꽤 잘 보였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등장인물은 딱 3명 나왔습니다. 식당의 주인 그리스인 닉, 그리고 떠돌이 방랑자 프랭크, 그리고 아직은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부인, 그리스 사장의 부인입니다. 부인은 부엌에 있다고 했는데 프랭크가 주유소에서는 부엌이 꽤 잘 보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아주 초반부이지만 뭔가 복선이 깔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뭔가가 암시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계속 볼게요. 프랭크는 자동차를 고치러 온 손님들과 대화하다가 부엌에 들어가며 이런 말을 합니다. 와, 너희 부부는 정말 진짜 제대로 멕시칸 푸드를 만들 줄 아는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닉의 아내가 발끈합니다. 나는 멕시코인이 아니고 백인이야 하면서 굉장히 발끈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프랭크는 이 닉의 아내의 이름이 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프랭크는 아, 이 여자 되게 백인으로 보여지고 싶구나. 그리스인과 결혼한 게 불만이구나 하고 알아채고선요.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인과 결혼하게 된 거냐고요. 그래서 코라가 물어봅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이랬더니 프랭크가 이렇게 대답해요. 상관 있죠, 많이.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자꾸 도대체 그 결혼을 왜 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또 냄새가 스멀스멀 나죠? 계속 봅시다. 그리고는 셋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프랭크와 닉, 코라 셋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이 식당의 주인이죠. 닉이 부인 코라에게 화를 냅니다. 감자튀김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요. 지금 닉은 초조합니다. 프랭크를 같이 꼭 꼬셔가지고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랭크가 든든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게 푸짐하게 음식 좀 빨리빨리 갖다 달라고 코라를 체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닉이 코라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약간 너무 극 초반부긴 하지만 저는 좀 걸리긴 했어요. 이렇게 막 감자튀김 빨리빨리 대와!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닉은 정말로 프랭크 같이 젊은 이제 빠릿빠릿하고 그런 남자분이랑 일을 하고 싶나 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지 뭐예요? 프랭크가 뭐라고 썼냐면요. 저 여자를 지독하게 원한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뭔가 지금
뭐 부부의 세계나 뭔가 그쵸? 뭔가 뭐내 남자의 여자 이런 드라마 같은 사달이 날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어느 날 진짜로 사달이 납니다, 여러분. 폭풍 때문에 식당의 간판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프랭크가 닉에게 요즘 누가 전구 간판을 쓰냐? 요즘 다들 네온 간판을 쓰잖아요 하면서 이참에 새 간판을 다는 게 어떻냐? 손님도 더 많이 이목을 끌 거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닉은 간판 가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는 이제 누구누구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프랭크와 코라 두 명만 남았네요. 프랭크는 식당 문을 잠그고 다짜고짜 코라와 키스 타임을 가집니다. 오, 이게 되게 극 초반부인데 벌써 이렇게 둘이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이게 약간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그거 같아요.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아세요, 여러분? 그 드라마도 남편의, 주인공 남편의 불륜이 발각되는 게뭐 12화나 11화에서 발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화에서 발각이 되거든요? 오, 이 드라마랑 그 드라마랑 이 책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이 아마 한 20페이지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일이 터져버립니다. 네. 코라와 프랭크는 키스타임을 가지는데요. 근데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너무 진하게 키스를 해가지고, 프랭크의 치아가 코라의 입술을 찍어버려가지고, 입에서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진한 키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후! 난리가 났네요, 얘네 둘이 지금. 여기까지가 1,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음악 한곡 듣고 올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스톡. 정말로 깊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닉이 자리를 잠깐 비우면, 그 식당 사장님이 자리 없으면 둘이서 입술 박치기 하기 바쁩니다. 둘이 점점 아까 듣고 오신 노래처럼 서로에게 엄청 막 빠져듭니다. 네, 그러면서 코라는 프랭크에게 남편을 증오한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그 증오하는 남편하고 왜 결혼을 했냐고 말이죠. 코라는 대답합니다. 난 간이식당에서 일했어. 로스앤젤레스 간이식당에서 2년 보내고 나면 처음 금시계를 차고 나타난 남자를 선택하게 돼. 라고 말을 하죠. 네, 이 대사를 보니까 코라는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 지금 이 그리스인 사장님, 닉을 선택했다는 것을, 네, 알게 됐네요, 우리가. 그런가 하면 소설에서는, 코라를 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닉은 코라를 두고 나의 작고 하얀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듣고 프랭크는 나중에 코라랑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작고 하얀새보다는 지독한 고양이가 너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코라도 닉이 표현한 나의 작고 하얀새보다는 프랭크가 표현한 지독한 고양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좀더잘 표현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네. 코라는 뭔가 정말 남편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상태인가 봐요. 닉을 두고 코라는 개기름이 흘러서 역겹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프랭크는 코라에게 도망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도망가자라는 사건에 대해서 프랭크는 굉장히 낙관론자예요.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어디든 갈수 있잖아. 방랑자가 되자.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라는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건데? 도망가봤자. 내가 도망쳐왔던 그 간이식당일걸? 이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쳐봤자 환경이 좋을 리 없다. 가시밭길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날 사랑한다면 우리가 떠나지 않고도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둘이 뭔가 모의를 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계획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짓을 하면 사형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코라는 지금 프랭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닉을 없애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소설이 16장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1, 2, 3장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정말 이 소설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지금 줄거리를 듣고 계셔도 정말 실제로 읽지 않고는 못 버티시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책 정말 재밌습니다. 사장입니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스인은 목욕을 하려고 욕실에 있습니다. 자꾸 책에서 코라나 프랭크는 이름이 정확히 등장을 하는데, 자꾸 닉은 이름이 있음에도 그리스인, 그리스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랑 코라가 이 식당 사장님을 뭔가 이름이 아니라, 아, 그냥 그 아저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욕실에서 그 그리스인이 나오려고 할 때, 프랭크가 무거운 둔기로 뒤통수를 치고, 코라가 물이 찬 욕조에 그를 꾹 눌러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끔찍하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당 모의한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려고 설치했던 사다리에 고양이가 올라가요. 그래서 프랭크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기치 않게 길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을 만난 겁니다. 경찰이 고양이 때문에 저 사다리에 고양이가 있네 하고 사다리와 프랭크를 모두 목격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가 밖에서 보니까 갑자기 집 전체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헐레벌떡 가니까요. 코라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려서 그를 해치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밖에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이 사다리를 봤기 때문에 그를 죽여선 안 되고 그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랭크와 코라는 구급대나 경찰에 이제 사람이 쓰러졌다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날의 변수로 고양이가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정전이 있었네요. 정말 그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늘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들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네, 미수에 그쳤어요. 네, 고양이, 경찰, 정전 이런 변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불이 나가서 정전이 됐기 때문에 닉이 코라를 보지 못했을 거라고 코라는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들이 미수에 그쳤지만 사실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그가 날 봤으면 어쩌지 하면서요. 다행히 그리스인 닉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머리를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잘안 나오는 상태예요. 닉이 병원으로 가 있는 그 사이에 프랭크와 코라는 증거도 잘 인멸을 했습니다. 두꺼비 집 근처에 경찰관과 프랭크가 함께 가보니까요. 어제 보았던 그 회색 고양이가 두꺼비 집을 밟아가지고 감전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조사를 나왔으니까 조사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고양이가 전기 두꺼비 집을 건드려서 정전이 됐고, 그 때문에 그리스인 닉이 욕조에서 넘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장이 끝납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아서 말이죠. 오장으로 갑니다. 닉은 병원에 있고요. 둘은 집에 있습니다. 코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봐. 이젠 다시는 이런 일은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벌벌 떠는데요. 닉은 스스로 지금은 미끄러진 것이라 믿고 있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행운인 셈이죠. 그날 밤에 전기 퓨즈가 나갔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닉은 두개골에 금이 갔습니다. 일주일

끝도 없이 이 광활한 미국 영토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나라라면 걸어서 한두 시간만 걸어도 다른 동이 나오고 뭐 다른 동네가 나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미국입니다. 250m 남짓 걸으며 히치하이크를 하다가 결국 코라는 길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프랭크는 원래가 방랑자 떠돌이, 본투비 방랑자 떠돌이입니다. 차나 기차를 이제 몰래 타거나 히치하이킹해서 이동하거나 그런 것들이 익숙하겠죠. 하지만 코라는 히치하이크를 하는 게 국어라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코라는 프랭크와 같이 길을 떠나려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5장이 끝납니다. 둘은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걸까요? 6장으로 가볼게요. 프랭크는 차를 얻어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코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프랭크는 차를 얻어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네요. 둘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게 되었군요. 프랭크는 2주간 내기 당구를 칩니다. 250달러를 뜯어냈는데요. 37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환율로. 그러더니 다시 코라가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뭐그 돈이 있으니까 내기 당구로 딴 돈을 가지고 코라가 살고 있는 동네 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녀와 마주치려고 시장이나 주변을 배회하지만요, 아직은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프랭크의 생각에 250달러 정도 미천이면 핫도그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 책이 처음에 출간된 게 1934년에 미국에서 출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934년에 25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 가치로 보면은, 제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추산을 해보건데, 약 6,250달러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화로 치면 한 930만 원 정도거든요. 930만 원으로 핫도그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 가치로? 글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후루룩 읽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이랑 이런 환율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조금 읽어봤는데, 현재 시점 가치로 930만 원이면 핫도그 장사 시작 못해요, 여러분. 현실 감각이 좀 프랭크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디서 진득히 일해본 남자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아, 정말로. 뭐, 근데 어쩌면 현실 감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성적인 논리적 판단은 마비가 됐고, 코라를 보고 싶어서 찐 사랑으로 그 동네에 다시 돌아간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시장을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 코라 만나려고요. 그러다가 내기 당구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뜨내기 못 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계속 져주면서요. 당구 한 판당 판돈을 계속 올려갑니다. 이제 판돈이 어느 정도 오르니 제대로 치고 막 쓰리쿠션 점프샷 난리 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가 저는 프랭크가 돈을 또 왕창 땄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250달러를 그대로 날립니다, 이 사람. 읽으면서 참이 사람 떠돌이 방랑자의 현실 감각도 없고 실속도 없고 좀 아무튼 그래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다행히도 닉을 만납니다. 식당 사장님 그리스인 닉을 만납니다. 코라의 남편이죠. 닉이 먼저 프랭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은 실제로도 진짜 코라랑 프랭크가 범인인지는 꿈에도 모르는 게 맞나 봅니다. 그날의 전기가 나갔던 거 정전이 두 사람 진짜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닉은 프랭크에게 왜 네가 사라졌던 거냐? 우리랑 일하다 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닉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인데요. 프랭크는 자신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게 천성인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닉은 내일 열리는 축제에 코라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프랭크도 함께 가서 놀자고 말을 합니다.
다시 프랭크는 그래서 닉과 코라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동안 지냈냐고요. 코라는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는 비밀이 있죠, 여러분? 닉을 살해하려고 했던 비밀 말이죠. 프랭크는 뭐 주저리주저리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요. 번돈 250달러를 우리가 시작하는 데 쓰려고 했는데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키스해달라는 프랭크의 말에도 곧 저녁 먹을 시간이라고 말을 돌려버립니다. 프랭크는 코라에게 자신이 더 이상 연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잘 지내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떠나고 그녀를 잊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저 멀리서 닉과 코라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코라는 어쩌면 프랭크 당신을 잊을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돌아왔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코라는 남편 닉이 이제 아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코라는 닉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남편의 경제력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코라는 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아이를 원하는 상황이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말합니다. 왜 그러니까 나랑 그때 도망을 가지 않았냐고 말이죠. 코라는 말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도망가냐고요. 너랑 같이 화물차에서 가려고 너랑 도망가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코라가 그래 나를 다시 두고 여기서 떠나든지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 닉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갖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닉과 코라, 프랭크 이렇게 셋이서 집에서 지내고 있죠. 하지만 더는 그렇게 지낼 수 없으니까 뭔가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속도감 있죠, 여러분. 벌써 6장까지 왔습니다. 이런 또 몹쓸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둘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7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말이죠. 그쵸? 둘은 좀 더 대담해집니다. 체계적으로 실행합니다. 닉, 코라, 프랭크 셋이 놀고 있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목격자까지 만들고요. 그 목격자와 대화를 막 하면서 아, 그 업체에서 일하는군요. 우리도 그 업체 물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명함도 주실래요? 이러면서 그 목격자의 이런 인적사항도 파악을 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그리고 차에 있던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멸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식당 사장님 닉은요, 인적 드문 도로에서 코라와 프랭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7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수였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로 나쁜 짓을 체계적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는 또 급변점을 맞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둘의 시도가 성공을 하면서 네,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코라와 프랭크는 차를 벼랑에 가지고 갑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죠. 일부러 옷을 찢어 버리고 그리고 코라의 눈 쪽에 상처를 만드는 등두 사람도 함께 사고에 휘말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죠, 이 둘이 아주. 프랭크는 드디어 코라와 함께할 수 있음에 안도감, 성취감, 뭐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 9장입니다. 경찰에게 각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비를 하는군요.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프랭크와 코라는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난척두 사람은 다급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프랭크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코라도 실제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이 나왔죠. 이제는 실제로 검시관에게 증언을 합니다. 9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진솔해 보일지, 어떻게 해야 자신이 닉을 해치려 한 것을 들키지 않을지 고민하면서 머리를 굴려가는 그 프랭크의 심리가 두드러집니다. 코라도 열심히 증언을 하고요. 프랭크는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는 그동안 프랭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제대로 진득하게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사람인 걸 아는데 어떻게 6개월이나 이곳에 정착해서 살았는지 그 점이 이상하다고 찝어서 검사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곳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 식당 사장님이 죽은 점을 꼬집죠. 그러면서 검사는 코라와 프랭크가 분명 공범 같고 빨리 자백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검사는 코라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 둘은 내연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프랭크는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러자 검사는 닉을 해칠 이유가 충분했다고 말하죠. 첫째, 닉은 14,000달러짜리 부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14,000달러짜리 부동산이라면은 현재 구매력, 그 현재 가치로는 5억 2천 정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생명보험 1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닉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프랭크는 몰랐던 사실로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프랭크는 정말로 닉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코라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검사는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유능한 탐정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들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죠. 검사는 프랭크와 코라가 내연 관계가 맞고, 닉에게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그를 해친 게 맞지 않냐? 네가 방랑생활을 하면서 철도원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닉의 머리를 내리친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또 이내 말을 바꿔서 당신이 그렇게 결백하다면 범인은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코라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넌 사건에 휘말려서 코라 때문에 다친 게 맞으니까 코라를 고소해라. 너도 상해를 당한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검사는 이 가설, 저 가설을 내세우면서, 범인은 프랭크 아니면 코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프랭크를 몰아 세웁니다. 결국 프랭크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검사의 서류. 코라가 프랭크와 닉을 둘다 해치려고 했다는 그래서 코라를 고소한다는 고소장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9장에서는 당신 또는 코라가 범인이라는 당신이 죽을 뻔했는데 그녀를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프랭크를 몰아세우는 검사가 나오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프랭크는 혼란에 빠졌네요. 과연 프랭크와 코라는 사랑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네, 10장 들어갑니다. 경찰은 검사가 딱딱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에서는 새킷 검사라고 하죠. 이 검사 이름은 새킷입니다. 새킷 검사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카츠라는 사람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경찰한테 소스를 얻은 프랭크는 카츠라는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검사를 상대할 필요가 있다고 카츠를 섭외하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보험사는 닉이든 보험의 조항 중 사고로 죽으면 그의 부인이 1만 달러를 가져가게 돼 있다고 말을 합니다. 카츠가 검사를 잘 상대해야 할 텐데요. 코라와 프랭크의 운명이 카츠에게 달려있네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카츠는 코라의 죄, 닉을 살해하고 프랭크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두 가지의 죄를 시인해버리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프랭크는 카츠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경찰의 앞잡이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경찰관과 카츠 둘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코라도 분노합니다. 닉과 프랭크를 둘다 살해하려는 죄를 지었다니요. 프랭크는 우리가 속았다라고 말하지만 코라는 아니? 우리라니? 내가 속은 거지. 그러면서 너 진짜 똑똑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프랭크 당신과 저 변호사한테 속은 거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코라와 프랭크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일을 저질렀을 때는 둘 사이에 사랑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카츠는 다 뜻이 있으니까 내가 처리할 테니 그냥 맡기고 기다리라고 말하지만 코라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프랭크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예전에도 한번 닉을 죽이려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실패했다고까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진술서에 쏟아붓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도 코라는 진짜 몰랐다고 진술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이 좀 아리송했는데 정말로 코라와 프랭크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잘 몰랐던 것 같고, 프랭크는 분명히 몰랐던 것 같고, 코라도 식당에서 벌어들인 매출이나 식당 부동산까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단 읽고 판단을 내렸답니다. 네, 10장에서는, 코라가 프랭크에게서 돌아서네요. 분노하면서 진술을 막 다다다다다 합니다. 하지만 10장 마지막에 코라는 프랭크가 놓친 담요를 주워주는 그런 씬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또 무슨 복선일까요? 놓친 담요를 주워줄 정도로는 아직 정이 남아있다는 건지, 둘의 사이가 아직 유효하다는 복선일까요?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치료를 마친 프랭크는요, 병원에서 나오며 코라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요. 카츠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다 끝났고 그녀는 풀려났고 자유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카츠와 그 새킷 검사는 적수라고 해요. 그것도 아주 절친한 적수여서 상대를 속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 정도로 내기를 할 정도로 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카츠가 어떻게 새킷 검사를 이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입니다. 네, 코라는 어떻게 풀려나게 된 걸까요? 카츠는 닉에게 보험을 판매했던 보험 판매인을 찾았고요. 보험 판매인의 증언으로 판매 당시에 집에 아무도 없었고 닉과 보험 판매인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만료를 일주일 두고 새 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는 한 개의 보험사가 아니라 세 개의 보험사가 엮인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코라의 진술서를 막 작성 대신 타이핑해주던 사람도 형사가 아니고 카츠와 함께 일하던 탐정이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코라가 나 실제로 닉을 죽이려고 했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프랭크랑 같이 공모했었고 우리가 연인이었고 이런 진술들이 실제로 경찰이나 검사의 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카츠는 코라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킷 검사는 세 개의 보험회사가 엮인지도 몰랐고, 각 보험회사들은 조항에 따라 사고보험에 대해 돈을 다 지급해서 보상하기로 했다는 거죠. 코라는 그래서 결국엔 선고 공판에서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쵸? 프랭크와 코라 본인들한테는 다행인 일이네요. 프랭크와 카츠가 함께 있는 공간에 코라가 옵니다. 카츠는 남편의 죽음 보험금 1만 달러 중 절반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라가 수표를 막 쓰고 있는데 카츠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 수표 종이를 찢어버려요. 검사와 100달러 내기를 했는데 검사가 져버렸고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 수표 100달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액자에 걸어놓고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간직하겠다고 하죠. 뭐, 이 글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는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장. 코라와 프랭크는 그리스인 닉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 후에 돌아온 두 사람. 코라도 집행유예고 프랭크도 다친 상처가 다 나아갑니다. 둘은 계속 함께 할수 있을까요? 자, 계속 볼게요. 코라는 당신이 날 배신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프랭크는 맞아. 그 검사의 말에 내가 쫄아버려서 그 검사가 고소장 그거 준 거에 내가 서명을 해버렸어 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명은 했지만 그 시간들이 매우 지옥 같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코라는 나도 당신을 배신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코라도 왜냐면은 진술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랭크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피긴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코라는 신이 우리를 비웃고 있고 지금은 1만 달러라는 이 돈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그러지 말고 축배를 들자고 말을 합니다. 코라는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계속 술을 권하고 둘은 독주를 마시고 함께 잠이 듭니다. 코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뭔가 예전보다 코라가 좀 대면대면한 것 같아요. 프랭크에 대해서. 이렇게 12장이 끝납니다. 13장. 6개월을 이제 집행유예 기간 6개월을 이곳 식당에서 둘은 보내야 할 텐데요. 이 6개월을 프랭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나 똑같았다. 싸움을 벌였고 나는 술을 찾았다. 라고 썼네요. 싸웠다고요? 아니, 두 사람의 소원대로 둘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왜 싸워요, 계속, 그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왜 프랭크는 계속 술만 마셔요? 그것도 좀 짜증나는 포인트입니다. 대체 프랭크의 마음은 뭘까요? 프랭크는 이렇게 말하네요. 집행유예가 끝나면 바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코라가 화가 나서 지난번 법정에서처럼 실토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시도 그녀를 믿지 못했다라고 소설에 쓰여 있습니다. 코라는 어떤 마음일까요? 식당은 다시 문정선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식당에서 돈을 더 모으길 원합니다. 프랭크는 떠나고 싶고, 코라는 장사가 잘 되는 이곳을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을 좀더 벌어서 야외 테라스도 만들고 이 식당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당을 나중에 팔더라도 이 식당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비싼 식당으로 권리를 팔고 싶어 해요. 코라의 판결은 6개월 집행유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어차피 6개월간 여기 캘리포니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코라는 의욕적으로 장사하고 싶어 해요. 핫도그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맥주 장사 허가증을 그러니까 주류 판매도 하는 허가증을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도 둘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를 팔기 위해서 코라는 축전기도 사고 예쁜 유리잔도 사자고 해요. 예쁜 유리잔, 맥주 마실 때 진짜 중요하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음료, 아이스 음료 마실 때도 예쁜 유리잔이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코라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프랭크는 이런 코라의 계획에 초를 칩니다. 비어 가든 같은 거는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코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랭크, 너 전에 뭔가 되고 싶은 적이 없었어?
이제 코라는 프랭크가 꿈도 없는 방랑자로 보이는 걸까요? 프랭크는 죽은 그리스인의 유령이 보이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코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그저 불황자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라고 말하죠. 코라는 떠나고 싶지도 않고 불황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무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살자고 말하죠. 프랭크하고 코라하고 좀 이렇게 계속 의견 차이가 있네요. 큰 비밀을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싸움만 하면서 보내는군요.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싸우고 나서는 그래 코라 당신 말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셔버리고 이런 게 일상이 되었군요. 그런데 프랭크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죽은 그리스인 니게의 유령을 나오는 꿈을 가끔 꾼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본인의 상태에 대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라고 소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읽으면서 이 기간 동안 둘다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두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는 건 독자인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독자인 우리와 실제 그책 속에 프랭크와 코라만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본인들의 죄를 들키지 않아야 하잖아요.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둘이 싸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네요. 서로 싸우고 난리통으로 보내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코라는 어머니가 아파서 기차를 타고 병문안을 잠시 떠납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프랭크는 코라가 기차를 타고 떠나자 자유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토록 둘이 함께이길 원해서 나쁜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둘이 이제는 코라를 이제 프랭크는 구속으로 느끼나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차장에서 한 여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프랭크와 코라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자가 등장을 한다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또 무슨 일이 펼쳐지려고 이럴까요? 주차장에서 만난 여자는 시동이 안 걸려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 프랭크. 이 생전 처음 본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살든 상관없고 사는 곳이 멀수록 더 좋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이 남자 봐봐. 플러팅 한번 진짜 잘하네요. 그쵸? 네.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스인 살해사건 소송에 대해서 웃지 않는 이 사람을 만난 프랭크는 또한번 자유를 느낍니다. 이 남자 봐봐요. 코라가 떠났을 때도 자유를 느끼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때도 자유를 느끼고, 심상치 않아요. 프랭크는 코라가 돌아오기까지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해보며, 오늘 처음 본 여자에게, 매지 앨런이라는 이 여자에게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받은 제안인데, 매지 앨런이라는 이 여자는, 여행을, 그래요, 일주일간 여행을 갑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 봤는데 여행 가자고 하니까 또 서스럼 없이 가자고 했을까요? 서로 스파크가 튀어버렸나 봐요. 여행을 떠나겠다고 수긍을 합니다. 매지는 탐험가인가 봐요. 정글에서 퓨마나 호랑이 같은 동물을 산채로 잡았고, 지금은 매지의 집에서 그 동물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지는 돈을 많이 가져왔다고 프랭크와 같이 고양이 사냥을 떠나자고 말합니다. 큰일이네요. 프랭크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고양이 사냥 떠나자고 같이 떠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다니. 프랭크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떠나자는 이 매지 앨런의 말에 콜! 같이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프랭크는 그동안 핫도그와 맥주에 너무 질려버려서 전부 강에 던져버릴 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핫도그, 맥주는 코라와 함께한 그 식당을 의미하는 거겠죠? 프랭크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덧 한 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거 2부 남은 장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영화판, 영화 보고, 영화로도 한번 보고, 그거랑 비교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진짜, 아쉽습니다. 한 시간에 다 맞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복선도 다양하게 깔려 있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나 이런 마음의 변화,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도 정말 이 책은 상상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책이거든요. 추리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줄거리를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인물의 심리나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조금 여러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책에 대해서 2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궁금하죠? 뒷이야기. 다음 시간에 책함시 안 들을 수 없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네, 재밌는 책 이야기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다음 이야기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8월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でお尻をさ拭いて重い腰を上げてさあ布団へ帰ろうぜ。トイレとペーパーでお尻をさ拭いて重い腰を上げてさあ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하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산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걷는 산책을 통해 우리는 매일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한 꾸준히 산책을 하며 얻는 건강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창의력까지 증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꼭 산책을 추천해 봅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진성의 구말리 인생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상희, 괜찮아. 오승근, 내 나이가 어때서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석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석정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소고돌이에 있는 정자이며 2002년 5월 30일에 익산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마면 소고돌이 서계마을의 산중턱에 위치하며 1934년 소진홍이 선조 대대로 살아오던 자리에 터를 닦아 건립하였습니다. 뒤쪽은 숲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단 상면은 현재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그 위에 한자 높이의 미늘림, 원형초석을 놓고 두리 기둥을 세워 정면 3간, 측면 2간의 정자를 남서 방향으로 구성했으며 정면은 3간 모두 6자 1820cm로서 주간이 일정하며 측면의 주간은 5자 1520cm 길이입니다. 마루는 오물마루로 1m 높이로 비교적 높게 구성하였는데 기둥뿌리와 마루를 구성하는 멍에 사이에 사람 인자형으로 기둥마다 가세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익산 금마면 아석정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왕소연, 그 여자, 유강, 스쳐간 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 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서지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소리 문화 콘텐츠 쇼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서지연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네.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와서 좀 이 노래 좀 불러달라고.
1: 아.
0: 그래서 그 노래를 가서 대신 가서 불렀다가.
1: 네.
0: 그거 이제 유튜브 올라간 거 보고 누가 찾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1: 네.
0: 아,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이제 자꾸 전화가 오고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저는 또 사기꾼인 줄 알고 처음에는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성남 계시는 분인데 저를 이렇게 가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분이.
1: 아.
0: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오.
0: 덕분에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분이 뭐 가수였어요?
0: 가수는 아니고.
1: 네.
0: 그분이 이제 저를 찾아서 가수를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1: 네.
0: 아유, 작곡가 뭐 누구한테 받으라서 그런 사람한테 받으려면 안 하는 게 낫겠다고.
1: 네.
0: 가수도 아니면서.
1: 와.
0: 네, 유명하신 분 그래도 저기 뭐 정주희 선생님이나 뭐 좀 유명하신 분 김병건 선생님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 네.
0: 정주희 선생님 전화를 딱 걸어서 바로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와.
0: 그래서 꼼짝없이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1: 아, 그러면 지금 방금 네. 그 들었던 곡이.
0: 네, 정주희 선생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작사, 작곡.
1: 당신은 네. 멋진 남자?
0: 네네. 옛날에 오. 그 지현미 선생님 그 메들리 막 대박 났었잖아요.
1: 네.
0: 그 메들리 하신 분이에요. 올겐으로.
1: 아, 메들리.
0: 예. 예, 예, 예.
1: 오. 그러면 서지현 씨도 예. 그 메들리 영향이 좀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저도 메들리를 했습니다. 시작을 메들리로 시작해서
1: 아.
0: 메들리 그 CD를 팔아 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바람의 남자를 제가 받았어요.
1: 아. CD를 팔아 가지고 수입이 좀 있어서
0: 네.
1: 또 돈이 좀 생기니까
0: 그걸 돈을 아. 받아서
1: 거기다 또 재 투입을 했구만요.
0: 네, 네.
1: 오. 아 그러셨구나.
0: 네.
1: 오, 메들리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노래를 지금 잘 하시는데 그래도 정말 네. 그때 당시에 노래가 많이 거시겠나 봐요.
0: 그래서 정주희 선생님이 뭐 애지간한 그 이제 같이 저를 데리고 가신 분이
1: 네.
0: 5명을 뺀치를 났대요.
1: 오.
0: 패스 했는데 저는 합격했다고 신기하다고.
1: 오.
0: 그 자리에서 아. 그냥 메들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쭉쭉 적어놓고 왔거든요.
1: 와 노래를 잘하셨나 보다.
0: 그때는 좀 젊었고 그랬으니까.
1: 이야 가수 이렇게 음반 내고 하다 보면 또 옛날에는 메들리가 정말
0: 네.
1: 대세였잖아요.
0: 네, 네.
1: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0: 네.
1: 그래도 그 가수분들이 메들리 CD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0: 네.
1: 어떻게 그냥 메들리부터 시작했다는 게 참 행운을 잡으셨네요.
0: 그 선생님이 메들리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1: 네. 네,
0: 메들리를 시작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벌면 그걸로 편곡을 내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와 네. 그때가
0: 제가
1: 네.
0: 좀 40대
1: 후반.
0: 네.
1: 40대 후반.
0: 네.
1: 오, 아, 그러셨구나.
0: 네.
1: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음반을 내 가지고 재미 좀 봤어요?
0: 재미 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리고 삼성 음반에서 밀어 주셨어. 우리 선생님이 거기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1: 어.
0: 네, 그래서
1: 그때 오.
0: 그때가 한 2008, 9년, 10년 요때쯤인데요.
1: 네.
0: CD가 잘 팔렸어요.
1: 아.
0: 네. 또
1: 단독 메들리요? 아니면 섞여져 있는?
0: 저 혼자 40한 곡을 1집, 2집 그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1: 이야.
0: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휴게소마다 다 풀고 전국 뭐, 부산, 전라도 다 풀어가지고.
1: 네.
0: 그때는 또 섭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 CD 네. 때문에.
1: 아.
0: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서 이렇게 녹화하고 뭐 행사하고 오면은 그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1: 네.
0: 메들리 판매했을 때는 기억을 다 하시더라고요.
1: 아.
0: 서지현 메들리 그리고 연락도 오고 그래서 목계나루 그쪽에서도 많이 충주 쪽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서
1: 네.
0: 간 적 있고 전라도 저기 영광까지 간 적 있어요.
1: 영광까지?
0: 예.
1: 와 메들리로?
0: 네 메들리가 확실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1: 아, 네. 메들리는 일반인들은
0: 네.
1: 그 사가지고 그냥 차 딱 넣어놓으면은
0: 네.
1: 그냥 취하장창 돌리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노래 한 곡도 제대로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0: 그리고 유튜버가 있으니까 다 예, 그걸로 보고 예. CD를 이제 안 사고 또 이제 CD USB로 또 차가 또 다 USB만 꽂게 돼 있어서.
1: 네.
0: 이제 CD는 이제 한 넘어갔고 CD, USB는 또 이제 한 곡 들으면

0: 또 그 기억을 못한다고 이제
1: 네.
0: 제목이 다안 써있어서 그래서 그게
1: 네.
0: 조금 좀덜 팔리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1: 그죠, 예.
0: 예. 메들리 하신 분들이 지금 저도 저 명작 그 아이넷 실버 아이넷 방송 거기 이제 거기서 부회장 맡으면서 이제 노래 녹화를 많이 했는데
1: 네.
0: 그 그러면서 그또 회원들끼리
1: 네.
0: USB를 이제 자기 노래 타이틀곡 두 개씩 세 개씩 해갖고 이제 휴게소에다가 냈어요. 냈는데
1: 네.
0: 그게 옛날 제가 CD 팔 때보다 아주 반의 반도 안 팔리더라고요. 지금 USB가.
1: 아,
0: 네.
1: 옛날보다요?
0: 예.
1: 예.
0: 그 유명하신 가수분들이 저보다 활동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려요, 잘.
1: 요즘에는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0: 예.
1: 요즘 팬덤이 있어가지고
0: 네네.
1: 저 젊은 오빠들이 나와야지. 네? 뭐 옛날에 뭐 명성을 떠친
0: 네.
1: 뭐 이런 분들 노래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0: 그러니까요.
1: 상황이
0: 아,
1: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0: 네.
1: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데 참.
0: 그러게 말이에요.
1: 예. 그렇다고 해서
0: 아쉽습니다.
1: 예, 뭐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막 히트곡이 있는 것도 아닌데.
0: 맞아요.
1: 네. 그때 메들리 하실 때
0: 네.
1: 좀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0: 메들리 그때 뭐 경험 없이 막 해가지고
1: 네.
0: 처음이니까 뭐 그렇게 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1: 오.
0: 해도
1: 네.
0: 그냥 부르고 그냥 바로 해서 그냥 바로바로 해서 그냥 나갔던 것 같아 그때.
1: 아,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해? 노래 연습을? 아까 40몇 곡이라고 하는데.
0: 제가 이제 그 직업이 칠공파고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녹음할 때뭐 보통 한 3일 한것 같아요, 41곡을.
1: 와, 진짜 빨리 오셨네.
0: 네. 그리고 또
1: 야.
0: 메들리는 뭐 믹싱, 튜닝 이런 게 없잖아요. 그거 더빙 해가지고 바로 나가잖아요. 네.
1: 네.
0: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그걸로다가 제가 재미가 있으니까, 아, 가수에도 돈을 많이 벌겠구나. 안 떠도
1: 아.
0: 되겠구나. 안 떠도 이게 걸리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가수 되고 이제 몇년 지나고 이제 10년, 15년 지나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야, 좋은 경험을 또 이렇게 갖고
0: 네.
1: 계시네. 오.
0: 네네.
1: 그럼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서지현 씨의 곡, 당신은 멋진 남자.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갑자기.

0: 서지현 씨의 곡.
1: 네.
0: 당신은 멋진 남자 잘 들었습니다. 서지현 씨.
1: 네.
0: 옛날에 네네. 그 고속도로 음반 네. 내려면 네. 돈이 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1: 그 당시에는 좀 뭐 악기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1집 네. 할 때는 1집, 2집 두 개가 들어갔을 때인데요. 1집에는 그냥 정주희 선생님이 네. 올겐하고 이제 기타만 넣어가지고 한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더빙을 세 번 해갖고 그냥 나가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안 들게 해주겠다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다 뭐 녹음까지 다 합쳐서 네. 한 2천만 원도 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녹음까지 한 예, 2천만 원?
1: 40한 곡 했는데.
0: 40한 곡?
1: 예.
0: 오.
1: 녹음비가 좀 많이 들었죠, 들기는. 3일을 했으니까.
0: 네,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1: 저작권비가, 노래가 많으니까 저작권비가 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 사서 넣는 거잖아요.
0: 네네. 네.
1: 오. 그게 좀 많이 나왔었어요.
0: 아, 저작권비를, 네. 그때는 저작권비를 받나 봐요.
1: 예, 네, 그 사서 넣어야 되니까.
0: 아.
1: 안 되니까. 곡당 뭐 얼마씩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0: 네.
1: 그때 사보니까.
0: 오.
1: 그 이제 노얄 딱지가 있고 판매 딱지 있고 이제 뭐 비매품 딱지가 있는데 판매를 네. 해야 되니까 저는 노얄 딱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이제 그 쉽게서 이제 딱지를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그것도 좀 비쌌고 한 2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0: 그때 당시 몇 장이나 나간 것 같아요?
1: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6천 장을 했었는데요.
0: 네.
1: 또 더 추가로 해가지고 또 6,000개를 더 한다 그래가지고
0: 네.
1: 2,000개 세 번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6,000개
0: 12,000 정도
1: 12,000엔에서 네. 400개 남겨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400개는 이제 더 안 나간다 이건 알아서 해라고.
0: 네.
1: 제가 그는 행사 다니면서 만 원씩 팔았습니다.
0: 원가는 다 뺐네요.
1: 네, 빼고 남아서
0: 네.
1: 제가 또 바람의 남자 편곡을 냈습니다. 그 돈으로.
0: 아, 그 돈으로.
1: 예.
0: 와, 멋지시다. 오. 행사를 이렇게 네. 멀리까지 가본 곳은 어디예요?
1: 영광.
0: 영광?
1: 예.
0: 영광은 뭐 하는 행사였어요?
1: 영광 예술의 전당에서 그때 무슨 축제를 거기서 하시는데
0: 네.
1: 그때 메들리를 이제 들으신 분이
0: 네.
1: 여기 한번 올 수 있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네. 전화 왔는데 선생님이 그리 전화를 한번 해보라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네.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왔는데
0: 네.
1: 뭐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고 갈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아주 초보고 노래도 그렇게 막 무대도 막 착착 막 활기차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0: 네.
1: 그냥 뭐 그 좀 돈도 좀 꽤 많이 주셨고
0: 예.
1: 그 올라올 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기분으로 올라왔었어요.
0: 와, 야.
1: 영광이 뭐 엄청 멀잖아요. 평택에서.
0: 그러죠. 그 영광스러운 데를 갔다.
1: 예. 진짜 영광스러웠어요. 영광회를.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와, 최대 효과를 봤네요.
1: 네. 거기 가서 170만 원 가지고 네.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0: 와, 그때 당시 170만 원이면 와.
1: 컸어요.
0: 진짜 큰 거죠.
1: 네. 너무 좋았어요. 아주 기분이.
0: 야, 진짜 네. 날아가시겠네.
1: 날아가는 기분으로 아주. 네.
0: 여, 참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젠가요?
1: 가수이니까
0: 네.
1: 어딜 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존중을 해줘요. 많이.
0: 네.
1: 어디 가나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가수이니까 이제 많이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누구든. 많이 인정해주고 또 가수이니까 또 뭐 어디 가는 것도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차 가도 이렇게 우리 행사 갈 때도 막 자리를 포르르게 불면서 막 비켜주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마다 으쓱하고 우리 딸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가수가 이런 재미가 있네. 쭉 보여주면 바로 그냥 호르르게 불면서 이렇게 다 막아놨다가 이렇게 열어주고
0: 예.
1: 그럴 때 기분 좋고요.
0: 그 참 약간의 의전 받는 기분이
1: 예, 예, 예.
0: 좋다는
1: 배우를
0: 거죠.
1: 배우를 많이 받으니까
0: 네.
1: 첫째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0: 오, 아 이거 또 그런 데서 또 네. 보람을 느끼는군요. 네.
1: 지금 제가 또 708 라이브를 평택에서 하고 있어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거기서도 가수니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7년을 했는데.
0: 오, 그래요?
1: 예. 와. 가수라서 그 대우받는 게 참 많고 가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0: 아, 예. 참. 예.
1: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0: 네. 오. 네. 몸으로 그냥 네. 내가 약간 그 뭐 대우라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네. 어, 가수로서 예우를 좀 해주는 게 너무 네. 좋다는 거죠.
1: 예, 예, 예.
0: 오, 아, 좋습니다. 네. 가수로서 어, 서지현 씨 그 장점이 있다면 아 나는 이런 게 좀 장점이 있어 그게 어떤 걸까요?
1: 가수로서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1: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무슨 행사할 때 제가 그냥 가서 친구 무슨 뭐 동무대 뭐 이런 데 이제 행사할 때도 친구니까 가서 그냥 불러줄 수도 있고
0: 네.
1: 그냥 해주니까 또 너무 고마워하고요. 어떤 때는 그게 네. 또 참 보람 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선물 막 갖고 오고 집으로 또 네. 갖고 오고 막 이래서 참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요양원 네. 어르신 계시잖아요. 많이.
0: 네.
1: 저희 엄마도 요양원에 좀 계셨었는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막 노래하고 그러면은 어떤 분은 막 노래 너무 잘한다고 막 손잡고 막 나오셔서 춤추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고
0: 네.
1: 때로는 찡할 때도 있지만
0: 네.
1: 저희 엄마 같아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봉사할 때 그때가 참 보람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제가 아. 경기도 광주
0: 네.
1: 저기 또 전라도 광주 저기 평택 용인 이쪽으로는 제가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0: 네.
1: 유학원에를 다닐 때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또 이 뽕짝 노래를 좀 좋아하고 많이 부르다 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0: 아, 네. 아 봉사를 네. 통해서 많이 보람을 네. 느끼시는군요.
1: 예, 예. 오. 이렇게 축 쳐서 앉아 계시다가도 제가 네. 노래 불러 막 일어나서 춤추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볼 때마다 제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0: 네. 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네. 서지현 씨의 네. 두 번째 곡 네. 어쩌다 당신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 곡이 그 음반 네. 팔아가지고
1: 예, 예, 예.
0: 좀 짭짤했던 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1: 네, 네, 네.
0: 서지현 씨의 두 번째 곡 어쩌다 당신을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서지현 씨의 곡 어쩌다 당신을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서지현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0: 아, 유튜브?
1: 네네. 예. 실방.
0: 예예.
1: 준비 다 해놨어요 이제.
0: 아, 준비 다 해놨어요?
1: 네, 일요일부터 하려고요.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0: 아, 요즘 관심사는?
1: 네.
0: 유튜브.
1: 예.
0: 왜 갑자기 유튜브를 생각하셨어요?
1: 그 유튜브를 이제 뭐 많이 하긴 하잖아요 가수님들이.
0: 네, 거의 다 하죠. 네,
1: 거의 다 하니까 또 추세 따라 흐름에 따라 저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다 준비해놨는데.
0: 네.
1: 잘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0: 네.
1: 재밌게 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0: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0: 아, 노래보다도 지금 말 주변.
1: 네.
0: 때문에.
1: 네네네.
0: 노래만 잘하면 다 저럽니다. 네. 네, 가수니까. 오.
1: 노래하라 그러면은 겁은 안 나는데.
0: 네.
1: 얘기 말 이런 쪽으로 가면 제가 아주 그냥 길을 못 핍니다.
0: 아, 현재까지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그 노래를 연습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떤 장르를 많이 연습하세요?
1: 주로 지금 트로트 쪽으로 제일 많이 하죠.
0: 아, 트로트 쪽으로? 예, 예. 어떻게 이렇게 각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실?
1: 각에서 합니다.
0: 아, 각에서?
1: 네네.
0: 와, 현장감이 있네. 아,
1: 또
0: 직접?
1: 예. 손님도 또 오시면 또 노래 가수니까 노래 들으려고 뭐 대전에서도 왔다.
0: 네.
1: 뭐 천안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노래를. 예. 또 청하세요.
0: 아.
1: 그래도 노래도 하면 또 팁도 좀 만만치 않게 주시고.
0: 네.
1: 그래서 장사하는데 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0: 와.
1: 가수이다 보니까 장사할 때도 아 이렇게 좋구나.
0: 오.
1: 네, 그런 때 보람을 좀 많이 느껴요.
0: 와.
1: 그냥 아마추어가 아무 그냥 일반인이 하면은 그런 팁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하여튼 윤활유가. 네. 많이 들어오네요.
1: 네. 가수라서 좋은 게 참 많아요.
0: 네. 네. 오.
1: 가수니까.
0: 네.
1: 어떤 때는 뭐 밥도 그냥 먹고 가라고 막.
0: 와, 그래요?
1: 예, 예.
0: 평택으로 이사할 란 같다.
1: 한번 오세요.
0: 예, 아니 평택은. 네. 그냥 가수면 밥도 그냥 먹고 가라나 봐요.
1: 아니 저희가 그때 전화 드렸을 때.
0: 네.
1: 정정윤 씨랑 그때 옆에서 제가 대접 한번 한다고 오시라 그래라고 제가 옆에서 그랬었는데 못 들으셨나요?
0: 아, 그래요? 아이고. 네. 나 감사합니다.
1: 한번 평택 찍어 오세요.
0: 아, 그러니까요.
1: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0: 아, 평택이 인심이. 네. 좋으신가 봐요.
1: 거기 저수지도 있고 칠곡 저수지도 있고요.
0: 네.
1: 그 식당가가 쫙 있어요.
0: 오.
1: 공기도 좋고요.
0: 네.
1: 한번 오세요.
0: 네, 지금. 네. 평택에서 오시라는. 네. 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데.
1: 아.
0: 1코스로 서지현 씨한테 먼저 가야겠네.
1: 네. 네. 그러셔요.
0: 그래도 메들리를 하신. 네. 가수님인데. 지금 평택에 지금 메들리한 가수님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1: 아,
0: 네. 그 서지현 씨가 지금. 네. 오시면서. 네. 뭐 직업들이 있다면. 네. 뭐 주로 어떤 거셨어요? 뭐 한두 가지.
1: 네,
0: 뭐.
1: 제가 직업 했던 거요.
0: 네.
1: 지금 현재는 뭐 이제 7080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0: 네.
1: 제가 의류 공장을 했습니다.
0: 아,
1: 옷 만드는
0: 의류,
1: 여자
0: 공장?
1: 숙녀복. 예.
0: 와, 숙녀복.
1: 예.
0: 뭐 양장.
1: 예, 숙녀복 그 사람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하고 하는 봉제 공장을 했어요 제가. 페페꺼 반도 패션 뭐 시시클럽 뭐 옛날에 이제 SS 패션 이런 거.
0: 그랬어요. 예. 그럼 그때는 서울에 계셨었겠네요.
1: 네, 서울에. 그래서 가리봉에 살았다고 아까.
0: 아, 그랬구나.
1: 그쪽에서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0: 오, 그때는 정말. 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1: 예.
0: 예, 저도 옛날에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런 쪽에서. 아, 그러시구나.
1: 사람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0: 네.
1: 갑자기 막 이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안 나오고.
0: 네.
1: 무단 결근 할 때 참 힘들고.
0: 네.
1: 배우상이 많은데 이 가수는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수는 제가 이제 마음 먹은 대로만 하면 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쉽겠다 했더니.
0: 네.
1: 해보니까 이거 갑자기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목이 가라앉고 갑자기.
0: 네.
1: 예, 목이 가라앉고 이것도 인력으로 안 되는구나.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하고 노래가 잘 될 때가 있고
0: 네.
1: 어떨 때는 목이 정말 가라앉아갖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노래가 정말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가면 더 목이
0: 그 심적인 네. 그런 게 좀 있죠.
1: 네, 그게 네. 있더라고요. 네,
0: 참 노래 안 하신 분들은 그걸 조금 이해하기 네. 힘든데 노래 하신 분들은 네. 일단 그 딱 날짜가 잡히면
1: 네.
0: 그때부터는 뭔가 좀
1: 긴장을 해요.
0: 항상 그 머리에 네. 뭐가 남아 있고
1: 네, 아무리 경험이 있고 네. 많이 다녔다 해도 네. 긴장을 하더라고요.
0: 시간이 내일이다 네. 하면 이제 오늘은 네. 진짜 입맛도 없고
1: 네, 네. 네. 네.
0: 진짜 그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밥맛도 없고 네. 참 진짜 근데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가수를.
1: 근데 이것도 네. 이 가수를 한번 딱 발을 디뎌 놓고 이제 안 하는 거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0: 네, 왜냐면 이거 중독이네.
1: 중독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요. 네.
0: 큰일 나네. 큰일 났어. 뭐 약도 없네.
1: 네. 이건 진짜 네. 약 없어요.
0: 약 없어요.
1: 끝까지 가야 돼요.
0: 끝까지 가야 돼요?
1: 네.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약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오늘 또 내가 약을 못 찾네.
1: 없습니다. 약이.
0: 끝까지 가야 돼.
1: 네, 네.
0: 아이고, 참말로. 아, 진짜. 딱 그 와닿네. 네. 말씀이. 네. 그 말씀이. 예. 네. 진짜 지금 서지현 씨가 하시는 네. 말씀이 제 얘기 지금 하는 것 같아. 저 보고 지금 관상을 꿰뚫어 보는 느낌.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네. 그걸 했으면 내 복채를 많이 놨는데 너무나게 시원시원하게 긁어주셔가지고. 네. 서지현 씨가 이렇게 오시면서 인생곡이 네. 하나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이제 인생곡 제가 제 노래 중에서도 인생길이라는 게 있거든요.
0: 아 인생길이요?
1: 네 있는데. 네. 그 노래는 뭐 이제 여기서 제가 신청을 안 했는데
0: 네.
1: 참 제가 가사를 제가 썼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예예. 예. 뭐 굽이굽이 뭐 어디 방송 갈라 그러면 비가 막 오고 뭐 이제 그럴 때도 있고
0: 네.
1: 또 가면 너무 잘해 주셔갖고 막 기억에 남아갖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네.
1: 그 여러 가지 등등 있잖아요 이게. 네 가수 길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면이 많아요.
0: 네.
1: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0: 네.
1: 내로상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을 제가 썼는데 그 가사가 조금 제가 살아온 거
0: 네.
1: 써놨었어요.
0: 아, 네. 그 세월의 네. 모든 거를 그냥 네. 글로 표현하셨군요.
1: 네.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0: 네. 아 그렇군요. 네. 인생곡이.
1: 네. 제 노래를 제가 지금 여기에 다 뜨지 않아가지고 여덟 곡이 있는데 뜨질 않았어요. 여기에
0: 네.
1: 여덟 곡 있지만
0: 네.
1: 오늘은 제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진솔이 가수님 노래 네. 사랑바람을 신청을 해놨어요. 제가. 네.
0: 아,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1: 네.
0: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네. 사랑바람
1: 네.
0: 네. 아, 좋습니다. 네. 앞으로 서지은 씨가 뭐 희망하는 뭐 어떤 꿈이 있나요?
1: 아, 저는 가수로 계속 올라가고 싶습니다.
0: 아, 계속?
1: 네.
0: 계속 그냥 이렇게
1: 나이는 뭐 먹어가지만
0: 네.
1: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메들리 할 때만 해도 너무 부풀어 있었고 또 돈도 잘 벌었어요 그때 몇 년은.
0: 네.
1: 예, 코로나 때부터 제가 지금 많이 내리막길을 타고
0: 네.
1: 또 이제 미스트롯 젊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0: 네.
1: 제 저희들이 조금 많이 좀 기가 죽었습니다 사실.
0: 네.
1: 예, 근데 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또 나이 먹은 사람도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고 하니까
0: 네.
1: 너무 뭐 저처럼 연세 좀 들 그리고 뭐 50대, 60대까지도 많잖아요.
0: 네.
1: 기죽지 마시라고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네. 가수님들께.
0: 네.
1: 예, 왜냐하면은 미스트로 젊은 사람은 또 젊은 그 나름대로 또 개성이 있고
0: 네.
1: 또 이 뭐 나이가 먹었다 해서 뭐 그 뭐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름.
0: 네. 네. 기는 하죠. 조금 죽지만은 그렇게는 많이 죽지 마라.
1: 네네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아쉬운데 네. 다음에 다시 꼭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1: 아, 그럼요.
0: 네.
1: 너무 좋은데요.
0: 네, 그래요.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참 보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0: 아,
1: 제가 메들리 또 있었던 얘기 허신탄이 다 얘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으네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네.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저 여러분께 저 말씀드리고 이제 또 인사드린다면은 가수 서지현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당신은 멋진 남자, 어쩌다 당신을, 뭐 인생길 이런 노래 좀 많이 좀 듣고 배워서 좀 불러주셨으면 저는 바람이고요. 또 제가 이제 희망은 가요 무대도 좀 많이 나가고 전국 노래랑도 나가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 능력이 안 되네요. 앞으로 그 꿈을 가지고 살 겁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해 주실 거지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서지현 씨도 네. 노래 하모니처럼 조화로운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지현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서지현 씨의 목소리로 진솔이의 사랑바랑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쇼 가수 서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만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라이딩스타의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페달에 발만 올리면 행복해지는 라이딩스타의 강한규입니다.
0: 아침 라이딩은 상쾌하고 낮에 조금 더워져 땀이 나지만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아직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1: 네, 맞아요. 이런 날씨에는 고르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운동 한두 시간 전에 물 15온스, 15온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6온스를 마시고 라이딩 중에는 10에서 15분마다 조금씩 500ml? 물을 마시라고 권장해요. 또 햇볕이 강한 한낮보다는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에 라이딩을 하면 더 쾌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코스 추천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같은 계절에는 강변길이나 숲길처럼 그늘이 있는 코스가 좋고 주말에는 산이나 바닷가로 짧은 나들이를 떠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초여름에 푸른 들판과 강가를 달리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1: 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작은 일상도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최근 어떤 코스에서 라이딩을 즐기셨나요?
0: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라이딩 스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바의 맘마미에아 노래였습니다.
1: 오랜만에 듣네요.
0: 예,
1: 추억이 물씬 느낍니다.
0: 예, 추억이 느껴지는 노래죠. 예. 네, 이번에는 저번과 이어서 계속 예, 탕감자 대장님이신 예, 김길중 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 저번에 한 하고 한 지금 좀 꽤 오랜만이시죠?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2: 네.
0: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행사가
2: 네.
0: 예. 챌린지.
2: 네.
0: 예. 뭐 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 챌린지.
2: 네.
0: 예. 하셨는데 예. 그냥 감회가 어떻게 감회가 오랜만에 하셨잖아요. 감회가 좀 새롭지 않았어요?
1: 맞아요. 탄감잡 챌린지가 저희가 2024년도에 하고요.
0: 네.
1: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 새롭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2: 네.
1: 네.
2: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모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1: 네.
2: 탄감자 챌린지는 자전거 챌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2: 자전거를 즐거운 그 일상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해보기 위한
1: 네.
2: 그런 목적이고
1: 네. 일상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한 네. 하나의 챌린지
2: 네.
1: 네
2: 그런 거고 그 한 달 동안
1: 네.
2: 이번에는 5월 4일부터였고
1: 31일까지
2: 28일간 네. 4주
1: 네.
2: 4주 동안
1: 네.
2: 매일 3km 이상씩 자전거를 타보기
1: 네.
2: 그 다음에 28일인데 그 중에 22일을 타면 미션을 그 성공한 것으로 그 챌린지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1: 네.
2: 또 하나는 보물찾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요즘도 보물찾기 하나 학생들이
1: 소풍을 안 가잖아요. 지금.
2: 아 소풍 자체를 안 가잖아요.
1: 수학이 소풍을 아예 안 가는데요.
0: 보물찾기 그래도 보물찾기 해요. 저도 뭐냐. 뭐 어디 교회나 성당
2: 교회 같은 데서
0: 예, 애들 보면은 보물찾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2: 예, 보물찾기가 이제 예. 일정한 공간 안에서 쭉 보물을
0: 그렇죠. 예.
2: 뭐 나무 밑에도 숨겨놓고 돌 틈에도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네네.
2: 그런 건데 그 저기 전주 그리고 좀 멀리는 완주, 익산, 김제까지. 김제까지 바운더리를 해가지고
1: 김제 들어가요?
2: 김제 청하면 네.
1: 네. 아, 네.
2: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동네에도 살펴보면 네. 보물 같은 곳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물찾기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1: 네.
2: 전 총 30개의 보물을 심어두었습니다.
1: 30개요?
2: 그래서, 네.
1: 네.
2: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그 김제 청하에 있는 세창이 다리까지
1: 네.
2: 그리고 저 남쪽으로는 구이 지나서 운암 가는 길에 대덕초등학교.
1: 와.
2: 그 다음에.
1: 와, 대덕초등학교요. 네.
2: 네. 그 다음에 저 동쪽으로는 네. 상관 그 주민센터, 아니, 그 상관에 있는 읍내 그 버스 정류장에다가.
1: 아, 네.
2: 네. 네. 거기다가도 했고.
1: 네.
2: 그 다음에 송광사. 송광사를 가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비운운전장을 넘거나 아니면 돌아서 소양을 통해서
1: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가 한계선이었고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고산까지 고산
1: 네.
2: 미소시장
1: 네.
2: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보물을 아까 말씀드린 범위에서 뭐 시내 곳곳에
1: 네.
2: 그 중에는 우리 그 왕규쌤이 발굴한 그 3.1운동 발상지 이번에 그 참여한 분들이 그 얘기를
1: 했구나.
2: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2: 전주에 그런 공간이 있었어? 라고 하고,
1: 네.
2: 막상 가서 보니까,
1: 네.
2: 잘 찾지 않으면 못 찾거든요.
1: 맞아요,
2: 볼 수가
1: 맞아요.
2: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1: 네.
2: 또 이제 그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희돈의 집.
1: 희돈의 집.
2: 김태리가 나이도로 역할을 했던
1: 네.
2: 희돈의 집이 희돈의 그, 오목대 앞에,
1: 네.
2: 한옥마을 뒤편에 그 언덕 위에 있거든요.
1: 네.
2: 거기를 찾으신 분들도 그 집 자체도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마 전주에 이런 명소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그런 장소들을 네. 보물로 해서 보물 찾기를 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그 한옥마을은 참 여러 번 가봤지만 이번에 네. 희노네 집은 처음 가봤거든요. 네, 네. 진짜 한옥마을에 숨겨진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새롭게 자전거를 타고 가보는 그 자체가 보물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특히 이번에 그 탄감자 회원들은 지난번에 한번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혁신동 그 별로혁신 그 회원들이 같이 하시는데
1: 네.
2: 그분들은 이제 특히 시내권 이런 데는 처음 와보신 분들이
1: 맞아요,
2: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예.
2: 그러면서 일단 시내를 다녀보는 그 느낌도 새롭고
1: 네.
2: 또 하나 그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괜찮은 장소가 많다는 발견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해 하시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50km, 60km씩 다니면서 찾더라고요.
1: 네, 정말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밴드를 네. 통해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매일 얼만큼씩 어디로 가는지 서로가 다 확인할
2: 다
1: 수가
2: 보이죠,
1: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네.
2: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시고 하니까 낯설잖아요. 네. 혁신동이나 탄감자 서로 안에. 근데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럼요.
2: 그 짧게 어딜 가서 이제 느낀 소감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1: 네.
2: 이 비 오는 날, 이 야밤에 이렇게 여기까지 뭐, 보물이 뭐라고 네. 이렇게 왔냐라고 누가 이렇게 올리면,
1: 네.
2: 맞아. 그 보물이 뭐라고 이 동질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1: 네.
2: 그러면서 얼굴은 잘 모르지만 그런 그런 공감대를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1: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챌린지를 참가를 했는데
2: 네.
1: 저도 이제 이번 목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타기를 정말 해보자.
2: 네.
1: 근데 그 중에 진짜 안타깝게도 저는 19일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19일 동안에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난 그 시간에
2: 네.
1: 그 시간 동안에 그 짧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3km에서 5km 때로는 10km까지 자유롭게 저희 동네를 이렇게 다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2: 네.
1: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라 그러면 뭔가 꼭 시간이 있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런 줄 알았는데
2: 네.
1: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2: 네. 우리 그래가지고 저는... 박정윤 선생님은 이번에 아차상을 타셨습니다.
1: 네. 아차상.
2: 보물찾기 20개를 채워야 되는데 19개를
1: 18개?
0: 18개? 많이 채우셨네요.
2: 그 다음에 매일 타기는 20일 중에 19일 하루를 네. 놓치셨어요.
1: 하루를 못 채웠어요.
0: 이게 뭐냐면 아니 타긴 타는데
1: 네.
0: 인증하기가요. 인증을 깜빡할 때가 있더라고요.
1: 네.
0: 좀 이따 올려야지. 좀 이따 올려야지 그 생각하다가
1: 네.
0: 하루가 훅 지나가고.
1: 얼마나 채우셨어요? 매일 타기.
0: 모르겠어요. 매일 타기. 매일 타기도 지금 한 10일 못 채웠을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보통 때는 네. 매일 그렇게 타시는 분이.
0: 매일 아니 거의 타긴 탔어요. 근데 인증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좀 이따 올려야지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못 올리고 네, 그렇게 했죠.
2: 상 이름을 바꿔드려야겠네. 무심상으로.
1: 여기가 쿨상으로 갔어야 됐네요. 여기가 쿨상.
2: 쿨.
0: 인증도 이번에 뭐냐 보물도 많이 찾고 싶었는데
1: 네.
2: 네.
0: 예.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못 찾아지더라고요. 찾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1: 아니 예. 두 분이서 지금 길중 대장님이랑 양규쌤이 지금 보물 다 심어 놓으신 거 아니세요?
0: 보물은 그렇죠. 저는 뭐 3분의 1이나 밖에 못 심었어요. 네. 대장님께서 다.
2: 제가 덤택이 됐습니다.
0: 네. 다 심으셨어요.
1: 결국 그랬군요.
2: 네.
1: 아니 저희가 특히나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대장님이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네, 이 똑같은 네. 모양을 찾아라 네,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고 이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
2: QR코드를
1: 왕규쌤 때문에 QR코드를 네. 찍어서 네. 그걸 찾는 맛이 있더라고요.
2: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1: 네.
2: 매일 타기는 뭐 스트라바가 됐든 트랭크가 됐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주행거리가 나오고 일시가 나오고 뭐 지도로도 표시되고 하잖아요. 그런
1: 네.
2: 기록들을 올리는 방식으로
1: 네.
2: 네이버 밴드의 미션 인증 뭐 이런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인증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것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물어 해서 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처음에는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2: 역시 그 위대하고 그 상품이 사람들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도 들었고
0: 어떻게든 찾아서 해요.
1: 인증을 해야겠다는
2: 그 인증에 그 목을 매고 나중에는 자기 했는데 그 왜 인증 안 집계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그런 분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일 타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 중에 20일을 하면 미션을 클리어한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보물 찾기는 네. 전에는 그 사진을 힌트로 줘가지고 네. 어디에 가면 이런 장소가 있다 네. 이 각도로 찍어서 네. 댓글로 이렇게 올리면 인증해주겠다 했는데 이번엔 한 단계 좀 진화해서 우리 그 강원기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 QR 코드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1: 네 맞아요.
2: 카메라를 대면 그 인증할 수 있는 장 네. 공간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1: 바로 인증이 될 수 있게
2: 자기가 그 인증샷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 네. 역시 처음에는 어디에다 올려 이제 올라가지 막 했는데 네. 이거 하루 이틀만에 다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유,
1: 그러니까요. 이 서른 개 찾는 거 금방이시더라고요. 네.
2: 그래서 저희가 참가 신청하신 분이 25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물 찾기를 다 하신 분이 한 7분 정도 되고
1: 와 네.
0: 거의 3분의 1 정도. 네.
1: 와 정말 나는 뭐 했을까?
2: 특히 혁신동 네. 그 부부분 네. 회원분들이 네. 많았는데 네. 그분들은 꼭 둘이 다니면서 네.
1: 두 분이서 같이 네.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2: 그래가지고 그 때가 되면 네. 밴드에 막 알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이분들은 같이 다니시는 거야.
1: 일정 시간 되면 저녁에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2: 저희 세창이 가면은 그 순서대로 쭉 그 뭐 네. 누구 올라왔고 인증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또 그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참고로 밸류 혁신팀이 지금 10분이시죠?
2: 네. 10분 더 돼요. 개별적인 분들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해창이나 좀 멀리 했던데 이런 데는 평소에 그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멀기도 하고 혼자서 엄두가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가보면은 이참에 그 활동 환경도 넓어지고
1: 그럼요.
2: 이번에 그 특히 그 상 타시는 분들은 월간 기록 기준으로 한 600km에서 700km 그러면 하루 평균 한 20km 정도 되겠죠?
1: 네.
2: 20km 이상 그렇죠. 매일 이렇게
1: 매일 꾸준히
2: 이렇게 네. 타게 돼서 거의 그 정도면 대부분 자기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1: 그럼요.
2: 자신감 뿜뿜 넘치더라고요.
1: 대부분 막 70km를 며칠을 다니셨더라고요.
2: 네네.
1: 막 송강사나 뭐 세창이 다리 일단 가는 데는 거의 다 70km를 넘으셔야
2: 그 자체가 70km
1: 그리고 100km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2: 네. 네.
1: 물론 멀리 가는 게 단은 아니지만
2: 그렇죠.
1: 그런 장거리를 같이 갈 수 있었던 경험 자체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또 친절하지 않게 예를 들면 구이에다 심고
1: 네. 맞아 맞아
2: 대적초를
1: 맞아.
2: 같이 심었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1: 구이 한 방에 한번 가면 되는데
2: 그 했다고 그 핀잔을 이렇게 왕교쌤 핀잔 없는 누가 들었을 거야 아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전체적으로 지역을 보는 눈이 생기고
1: 그럼요.
2: 아 여기가 이렇게 다음에 있지
0: 그렇죠. 예.
2: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1: 미영 언니가 많이 투덜투덜했죠.
0: 네? 아니요, 좋았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1: 한 번에 가면 되는데 구이를 두 번 가야 되고 봉동을 두 번 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2: 그래서 이제 그게 그분들도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이 기회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지역의 이것저것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1: 네.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도 좀 새롭게 해석이 되고.
1: 네.
2: 그런 그 기회였다고 평가들을 하십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대장님께서는 네. 기록이 어떻게 되세요?
2: 제가 650km 정도?
1: 아니요. 그 우리 미션 클리어한 거.
0: 다 클리어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근데 20일을 넘으셨는데 매일 타기 네. 며칠 하셨어요?
2: 아, 매일 타기?
0: 아, 매일 타기.
2: 20 3일인가?
1: 그 저희가 총 28일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28일 다 채우신 분도 계세요?
2: 아니요. 27일이 최고였어요.
1: 아, 그게 그때 비가 한번 와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2: 비가 한번 많이 온 날도 있었고.
1: 그분이 상을 타가셨어요?
2: 그렇죠.
1: 27일 네, 하신 네, 분이? 네, 네.
2: 20만원권 네, 그
1: 아, 그분이 바이크
2: 상품권. 네.
1: 제가 정말 19일, 18일밖에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엄청 욕심이 났었어요.
0: 그렇죠. 예, 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1: 쌤은 예. 쌤은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0: 저는 네. 어떤 실적이요? 8일 타고
1: 8일 타고 매일 타기 네, 8일하고
0: 매일 타기 8일 안 될 걸요. 그 매일 타기 8일 안 되고 보물도 8개 이 정도만 찾은 것 같아요. 예.
1: 그래도 네. 선물을 받으셨더라고요.
0: 예, 아 그래요?
1: 네.
2: 쿨한 라이더 상을 네.
1: 그래야 되겠네요.
2: 다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은영이 언니가 아니었어.
2: 챌린지와 아무 상관없이 쿨하게.
0: 쿨한 라이더 상은 뭐였어요?
2: 방금 설명드렸다. 챌린지와 상관없이 미션과 상관없이 아주 쿨하게 무시해버리고
1: 자유롭게 라이딩을 즐겼다.
0: 은영이한테 그건 은영 쌤한테 줘야 돼.
1: 저희가 보기에는
2: 심지어는 그 미션 챌린지가 끝났는데. 네. 가가지고 보물 찾는 보물 찾기 하러 가자고
1: 6월 3일
2: 번개를 그
0: 쿨하게 날리
1: 그렇지만 그마저도 취소를 하시는
2: 쿨한 것 같아요.
1: 그러셨네요. 아 저희가 이야기가 진짜 재밌게 진행되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1: 예, 스텔라 장의
2: 라우르 그 다음에
0: 바게트
2: 바게트 앤드 바게트. 파리
0: 파리
2: 파리 파리 사랑 예. 땅.
1: 아, 그래요? 파리바게트. 그래서 파리바게트예요?
2: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생겼대요, 최근에 참.
0: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는 샹송인 줄 알고 있지만 스텔라 장 한국인이 불렀던 노래다.
2: 스텔라 장이 그 샹송 형 느낌으로 만든
0: 좋으네요. 오랜만에 네. 들으니까.
2: 제가 이 노래 한참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파리 갔다 왔을 때 네. 그 스틸라장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
1: 파리 이야기하니까 파리는 이제 이번에 언제 내년에 가시나요? 파리는?
0: 파리 아니잖아요.
2: 파리는 아니고 그 스트라스부르인데 예. 내년 9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 1년 9월달. 조금 남았네. 예. 스트라스부르.
1: 혼자 가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아니요, 계획은?
2: 뭐요?
0: 사장님과 같이 가시는 거죠?
1: 네, 사장님하고 같이요. 거기 이제 곱살을 끼려고 이제.
0: 아 그래요?
1: 가가지고 곱살을 끼야지.
0: 그러셨어요. 그거 한다고 숙박 무료라고 하셨어요. 한 달 살게 하시고
2: 아니,
0: 가서.
2: 그 무료가 아니라 네. 그 저희가
0: 무료는 아니군요.
2: 스트라스부르를 네. 거점으로 해서 네. 예를 들면 파리를 갔다 오기도 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오기도 하고 독일이나 스위스를 갔다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좀 빌 때 싸게 그 방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네. 그냥 주시는 건 아니군요.
2: 아니요. 그럼요.
1: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셔요?
0: 비행기
1: 사모님하고
0: 타고.
1: 같이 자전거 타고요?
2: 아, 아니요. 저기 비즈니스 타고 이랬어요.
1: 와, 비즈니스? 네.
0: 혹시 딸의 후원이신가요?
2: 아니요. 따님은 중간에 합류하고 우리가

0: 우석대한방병원, 그 다음에, 네. 바이크 박스라는 네. 그 자전거 업, 그 샵, 네. 그 다음에,
1: 돈가스연.
0: 돈가스연 또,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개인들, 네. 시민들, 우리 이렇게 커피 사드시라고, 또는 뭐, 이어롬도 사드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인 건 아니지만, 네. 그 공동체 라디오나 전북의 소리에서 홍보를 통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고, 이번에 목표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걸 제안을 둔 거는 이걸 진행을 할 때 가늠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선물을 준비해도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1000명 참여한데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네. 됐는데, 네. 기대보다는 좀 적게 26명 정도 될 거거든요.
1: 맞아요.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네, 네.
0: 그렇게 했는데, 네. 덕분에 이제,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은 네. 아주 이렇게 많은 선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1: 네. 네, 저희가 참가비가 만 원이 있었지만, 네. 정말 풍족한 선물들을 네, 가져가셨어요. 네.
0: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주신 데는, 네. 예를 들면, 그때 시상하는 날은 의료사협이랑 환경운동회에서 와서 직접 그 준비한 선물을 주시기도 했는데, 네네. 그 의료사협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강을 지향하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직의 그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고, 네. 해서 그, 이런, 행사에, 한 달 동안 그 나눈 소감들을 들어보면서 네.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나누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후원하기 잘했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지난번에 얘기해서 이번에도 했고 이후에도
1: 내년에도
0: 그러고 이제 덧붙여서 네.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조합원들이 좀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약속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1: 아 맞아요. 후원금도 네. 물론 후원 선물도 너무 좋지만 네.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더 저희한테 그렇죠. 좋은 네. 선물이 될 것 네. 같아요.
0: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우석대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1: 네. 늘 챙겨주시죠.
0: 네. 그 이번에도 낮에 그 진료 시간 말고 밤에 찾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야간 당직자한테도 이렇게 당부를 네. 해서 네, 오시면 음료수를 네. 건네게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혹시 방해될까봐 잘 안 가는데.
1: 그거 진짜 참.
2: 아, 마음속에 다 그렇죠.
1: 아니, 진짜 좀, 그 병원에 예. 가기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사실 있죠.
0: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의미 있고, 도움을 줄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했던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 참가 신청하면서 덧붙여서 선물을 내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자전거를 타는 것은,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기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1: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0: 그렇죠. 네. 버스도, 이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그 그럼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의 그 세금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연간 600억가량을 버스 적자 보존금을 그 지원하던가 그런 형태로 하는데 네. 자전거는 왜 그걸 챙겨주지 않죠? 자전거보다 그 거기에 기여바를 따졌을 때 없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로 이어지게끔 네. 그 지금은 아까 이 역에 대해서 네. 괜찮다고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스스로 챙겨서 이렇게 하지만 네.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면 네. 의미 있는 도시의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겠죠.
1: 정말 그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탄갑산 챌린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후원폼에 네.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여 인원이 참 작았어요. 네. 좀 아쉽게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챌린지를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을

0: 받고 계세요?
1: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0: 누구한테 물어봐요?
1: 이걸 주최한, 가장 크게는 탄감자라는 네. 그 모임. 그, 이 모임이 그 탄소를 감축하는 자전거잖아요.
0: 네.
1: 여기에서, 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선은,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 소모임으로 시작한 그 자전거 모임인데,
0: 네.
1: 이 자전거 모임이 보통의 자전거 동호회처럼 막 그 자전거 달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지 둘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자기 조직에 부합하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면 좋을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떤 거창한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또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우선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재미를 느끼고 조금씩 실천을 해가고 그것이 진짜 해보니까 자전거로 일상을 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권할 수 있고 이런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재미를 결합해서 이런 자전거 챌린지처럼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재미있고 의미 있을 수 있겠네라고 그 확인되면 그게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그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 주차장 수익금을 털어서 한다든가 그걸 민간에서 잘 관리해서 의미 있게 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일종의 탄소 은행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준비와 비전을 가지면 좋겠죠.
0: 와, 나 그냥
2: 네. 너무
0: 왕규 쌤은 어떠세요? 내년에 챌린지는 계속합니까?
2: 내년에 챌린지는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이 말 들으면
0: 이번에 근데 이제 정말 획기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2: 챌린지는 이제 저희들이 시민 주체가 되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주체가 이제 아무래도 뭐 시나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니요. 네. 그렇게 가면 망가져요. 시가 뭔가를 하면은 망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뒷받침을 해주면 돼요. 그 일정한 재원의 공영주차장 수익금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뒷받침해주고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한다는 거는 별거 없거든요. 좀 안정감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우리 왕규 쌤이 이번에 개발하면서 한참 고민했던 예를 들면 어느 그 이번에는 가서 우리가 그 대야 QR코드를 대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였는데 GPS 장치하고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그 보물이 딱 그렇죠. 뜨게끔
0: 네. 그 곳을 딱 지나가는 순간
1: 그렇지 네. 그러면 그 사실은 별 그 첨단 기술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안정적으로 자전거 탄 기록으로 인증할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합당하게 막 누군가 그걸 자신들의 주머니로 가져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의미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그 즐기고 저변을 넓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그걸 민간이 하면 돼. 시는 뒷받침해야 돼. 시가 절대 뭐 이걸 할 수 없어.
2: 시는
1: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탄감자와 같은 조직이 좀 근데 이제 여기에 막 과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재미있게 스스로 즐기면서 이런 것들을 쌓아가고 그게 좀 체계화되고 하는 형태로 가면 그래야 이 그 도시가 바뀝니다. 시가 절대 공무원들이 나서서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0: 네, 이번에 사실은 챌린지에서 두 분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특히나 가장 저는 힘들었던 부분은 그 보물을 찾아서 거기 QR을 다 일일이 다 찍어 놓으셔야 되잖아요. 일단 보물을 찾는 것도 일이었고 그렇게 두 번씩 세 번씩 그곳을 찾아야 되고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1: 그런 게 뭐가 어려워요. 가서
2: 어렵지는 않았어요.
1: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이면 그게 재미 없을 텐데 재미로 하는 거야 우리는.
0: 기본적으로 색상이다를 한번 더 갔다 와야 돼.
1: 만약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이번에 여기도 보물로 해야 되고 더 가서 심어야 돼라고 네. 했으면 공무원이 가겠어요? 안 가지?
0: 차 타고 갔다 하겠죠.
1: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현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시민의 주도성을 강조를 하는 건데 이게 일이 되게끔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까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서 쌓아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뒷받침하면 된다니까 행정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같은 거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거를 관여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자전거 예산을 한다고 할 때 민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한다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동호회마다 동네마다 150만 원, 200만 원씩의 운영 지원금을 만들어서 쫙 돌려요. 그 관변 단체예요. 필요할 때 자전거 행진한다고 이번에 나와서 좀 같이 달려주세요. 그러려고 200만 원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20몇 년 동안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가 끼면 꼭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뒷받침 네. 해주면 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 근데 이제 그리끔 하고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갈 수 있고. 거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유 저희가 네. 이렇게 진지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에 탄관자 챌린지 하시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까요?
1: 기억에 남는.
0: 그냥 에피소드. 뭐,
1: 두 분 안 오셨는데, 네. 혁신동에서 네. 하신 분 중에, 네. 초반에, 그 부부가 그 구익 그 명품길이라고 하던가요? 그 임도 있는데.
0: 박재란님?
1: 아니요. 저쪽에 그 구익 임도를 갔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 가서 꽤 다쳤어요. 눈 밑에가 이렇게 찢기고. 그랬는데 네. 그 뒤로 보물을 다 찾고 네. 끝까지 완주해서 그날까지 오셨더라.
0: 부부 여자분이 다치셨어요?
1: 네.
2: 그 임도를 구이에 있는 그 네. 임도를 가셨다고
1: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잘못 잡아서 꼬꾸라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 그럼에도 이렇게 타셨다고 하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다치기도 하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아메님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 그 대개는 다치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는데 네. 이분은 또 그렇게 탈탈 털고 용감하게 하셨
2: 금방 극복하셨네요.
0: 네. 네. 멋있네요. 네. 와.
1: 그런 것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네. 특별히 어떤 지역이라기보다 특히 그 혁신동 분들이 재미있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셔서 당감자 사람들이 네. 2년 전에 느꼈던 그걸 이번에 혁신동 분들이 느끼신 거야. 막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0: 아니 그리고 실제로 네. 두 번째라고 네. 보물 찾는 게 조금 쉽더라고요.
1: 그렇죠.
0: 조금 더 쉽더라고요.
2: 너무 여유를 부렸어요, 근데.
1: 아, 그리고 그 탄관자 사람들은 다 해본 거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0: 가본 것도 많고
1: 혼자서도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혁신동 분들은 이번에 같이 안 했으면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같이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챌린지를 기획할 때 그런 거잖아요. 네. 혼자는 못 가지만 네. 또 같이 있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딱 제대로 그 느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저희가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그래요. 오겠습니다. 네. 네.

0: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우주의 드로이닝이었습니다. 네, 질문 계속 이어가시죠.
1: 네, 그러게요. 저희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자, 우리 탄감자 챌린지는 내년에도 계속 가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2: 네, 네. 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다른 이야기하고 네, 좀 섞여가지고 네. 그랬는데,
1: 네.
2: 마침 그 은영 선생님이 그 토요일 날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2: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물 찾기 하러도 가고 했는데 그 모습을 이번에 혁신동 분들이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러면서 저한테 바빠서 이렇게 안 했다고 저를 이렇게 원망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몰려다닐 필요 없거든요. 이제 우리가 느꼈던 그 아까 제가 한 이야기하고도 좀 연계될 수 있는데 스스로 느끼고 했던 것들을 보다 좀 넓게 넓혀가야 되죠. 계속 이대로 있으면 그 뭐하러 우리가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 돈 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셈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걸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1: 네.
2: 만약에 근데 그게 어떤 거창한 일이고 힘들다면 어렵겠지만
1: 네.
2: 그냥 그 재미로 그 재미를 좀 더 그 나누는 그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들은 이제 여쭤봐야겠지만 그 탄감자와 이번에 함께한 분들한테 우리 작년에 해봤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해볼까요? 했을 때 그
1: 네.
2: 마음으로 좋아요. 이거 해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1: 네.
2: 우리가 느꼈던 재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어져 가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그 민간을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당장 우리가 보통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까
1: 네.
2: 시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손쉽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생력을 갖추고 이걸 만들어 꾸려갈 그 중심을 만들지 않으면
1: 네.
2: 그 금방 이렇게 사그라들고 많은 그 경험들을 받고 제가 강조했던 건 그런 표현인 거예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금전적인 네. 필요에 의해서 시에 후원받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데
2: 네.
1: 근데 시에 후원을 받으면 네.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긴 하나요?
2: 그렇지도 않아요.
1: 그러니까
2: 시에서 이 자전거 챌린지를 20년 넘게 했는데
1: 네.
2: 처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오히려 갈수록 그 퇴보되고 있어. 그걸 보면 나와.
1: 저희가
2: 그러니까 처음에 시에서 뭐 오늘 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1: 네.
2: 자전거 행진 자체도
1: 네.
2: 처음에는 시는 좀 빠지고
1: 네.
2: 시민들 위주로 이렇게 했었어요.
1: 네.
2: 처음에
1: 네.
2: 그때는 훨씬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1: 네.
2: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는 그것도 못해요. 그 스스로 진행도 못해. 그래가지고 겨우 자전거 행진이라고 바람 쐬는 길에서 그 잠깐 갔다 오는 그런
1: 맞아.
2: 곳에서 소풍하고
1: 자전거 길 그 잠깐
2: 옛날에 안 그랬거든. 기린도로 이렇게 달리고
1: 맞아요.
2: 그게 뭐냐면 이 그 자전거인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 드리는 거죠.
1: 그냥 기대치인데요. 저도 탄감자이지만
2: 네.
1: 앞으로 10년 후에 탄감자
2: 네.
1: 그리고 이 챌린지가 어떤 형태로든 10년을 이어가는 10년의 역사가 쌓인다면 어떤
2: 네.
1: 모습일까 하는 그런 네.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춘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보물찾기도 춘천에서 영감을 얻은 게 많거든요. 춘천에서는 우리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근데 춘천이 그 독특한 이유가
1: 네.
2: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 시한테 일정한 그 후원이나 협찬을 받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그거에 그치게 선을 딱 긋고 이 그 두밭의 사람들
1: 근데 그 조정량이 생각보다 탄탄하잖아요.
2: 그러니까 그게 그 두밭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시민들이 그걸 해온 거고
1: 네.
2: 일부 한 뭐 이런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100만 원, 200만 원씩 협찬을 얻어서 하는 정도지 절대 네. 거기에 의존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 춘천 이제 크리티컬 매스가 한 매월 하는 게 80회인가 90회인가 가고 있거든요. 그걸 한 횟수로 따져서 6년간 했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래서 춘천은 곧 그 임계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없이는 뭘 할 수 없어. 그리고 기대할 수 없어. 그 자전거를 통한 그 도시의 변화.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죠. 원하시는
1: 됐나요?
0: 심오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2: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걸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거를 제가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느낀 즐거움 뭐 제가 여태까지 탄감자 한 3년 정도 4년이구나 네. 벌써 꽤 됐네
1: 4년, 횟수로 4년차
2: 그게 딱 그거예요 제가 느낀 만큼 간다면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다. 근데 그걸 막 그 이 사람들한테 타기 싫다는 사람들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사람들한테 네. 맞는 그 번개를 제안하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즐거움이 넓어져 가고 했을 때 그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는 얘기죠.
1: 근데 네. 그런 고민은 좀 됐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타는데 네. 많은 즐거움을 느꼈지만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네.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
2: 확대가 그러니까 제가 춘천 예를 계속 그렇게 드는 건데 이게 자꾸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춘천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들 다 불러도 이번에 한번 자전거에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관심이 없더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차곡차곡 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오늘날까지 흘러온 거예요. 제 이야기와 똑같은 것들을 네. 그분들이 느끼고 쌓아온 거죠. 이게 절대 함께 뭔가 빨리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파리로 넘어가면 파리에 오늘날까지 막 그 어느 순간 이달고 시장이 등장해서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막 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한 1980년대, 90년대가 최악의 시기였고, 네. 길에서 쫓겨난 셈이야, 쉽게 말해서, 자동차한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전거 운동을 하던 사람들 혁명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기에서 막 그 하소연한다고 그게 되겠어?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해갖고, 그게 쌓아서 오늘까지 온 건데,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그 저변을 통해서 오늘까지 온 거죠.
0: 그럼 우리들도 보면 이제 아까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는 그냥 축제로 끝나는 것 같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고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동력을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제가 예를 들면 그 지금 우리가 도시 이야기에서 그런 주제로 지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전거가 건강에 좋고 또 환경에 좋고 또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걸 모르는 막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는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막 거창하게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기다 의미를 붙일 필요도 없고 그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도 마땅히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1: 그럼요.
2: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아 이거 예를 들면 그 제가 탄감자에서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4주간 따라다니면 나도 시내를 달릴 수 있다.
1: 나도
2: 이런 9위, 식으로
1: 9위 갈 수 있다.
2: 그렇지.
1: 나도 그, 3대 갈 수 있다.
2: 일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챌린지 같이 챌린지가 뭐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뭐 달 이렇게 차를 버리고 자출로 전환하고 그럴 걸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2: 자전거를 조금이나마 내가 한 번이라도 어떤 나의 일상으로 주말에 뭐 금요일 날은 한번 자전거 타고 가보지. 뭐 또는 자전거 아니어도 뭐 버스 타고 가보지. 이렇게 마음 먹게끔 하는 그거라도 하면 의미가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1: 그럼요.
2: 생각하는 거죠.
1: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 네. 그렇게 해야 해봤더니 진짜 할 만한데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이제 저도 옛날부터 자전거로 출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마땅치 않아서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됐어. 진짜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근데 그때 처음 시도했던 게 버스 타고 한 번씩 가보기. 그다음에 어떤 때는 걸어서 다니기. 그리고 자전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전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출이 주가 되게 된 거죠.
1: 저희 길중 대장님하고 너무 얘기가 재밌지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 네.
1: 마지막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2: 인사
1: 너무 뭐, 재밌지만
2: 네. 아니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면 인사 할까요?
1: 그렇죠. 너무 생뚱맞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인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그래요. 네. 뭐 오늘도 또 여기까지 했는데
1: 네.
2: 또 뭐 필요하면 자전거 관련된 얘기로 또 다시 만나길 기대하면서
1: 네.
2: 오늘 말씀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저희가 5월 달에 탕감자 챌린지가 이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일상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오늘 뭐 탕감자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탕감자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대장님의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약간 듣는 계기가 되었고요. 작은 모임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지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자, 6월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아침 저녁 잠깐 시원하지만 낮 시간만 되면 무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물도 자주 마시고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건강하게 라이딩하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오늘 탕감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대장님과 회원님들의 열정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예, 대장님이 있어서 탕감자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말로 오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 탕감자가 앞으로도 지역과 환경, 건강을 연결하는 멋진 모임이 되길 바라며 우리도 자전거로 지구를 가볍게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딩스타의
1: 박정규,
0: 강규였습니다.
1: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딩 되세요.

0: 좋다 좋다.
1: 잘해라. 진짜 잘해라. That's right.

아하.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 자은은 매자비가 떡이 목에 걸려 몸부림을 쳤을 때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봤다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증인을 찾습니다. 오늘 264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한동안은 시원찮은 논의가 계속되었다. 특히 국악에서 온 이들은 서로를 타박하기 시작했다. 왜 성급히 제일 되도 않는 소리를 했답니까? 산가지나 조물락거리는 창부의 말단에게 진골이 되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경쾌 한 소리를 듣고 말 거요. 이럴 때는 남들이 헤매며 한 소리를 다 반박하며 끝에 이야기하는 자가 공을 치아받게 되니 뒷순서를 기다렸어야지요. 명색이 국악인데 이게 뭐라. 창부 쪽 사람들은 매자비의 고약한 성품을 밝힌 것에 매우 만족하는 듯 보였다. 제 몫을 다 했다는 듯 물러서 미소를 주고받았다. 전쟁이 끝났지만 변함없이 유세가 단단한 병부 사람들과 이런 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감찰 담당의 사정부 사람들이 수상해 보이는 이들을 걸러내어 묶어놓고 때리고 지져보자고 말을 꺼냈으나 왕이 허락의 뜻을 비치지 않아 그 의견은 곧 들어갔다. 그때 종몇이 진호룡에게 바삐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진호룡이 그들의 보고를 받더니 옷자락을 유려하게 펼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집사부의 전대등이 나서는군. 참 뛰어난 자라 들었어. 역시 집사부가 해결하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전대등이라니. 집사부 중시 바로 아래의 직책으로 젊은 나이에 출중한 자리에 오른 것이다. 상대등과 중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왕은 상대등과 중시 모두를 중복으로 삼고 협조하게 했다. 상대등의 아들이 집사부에 가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매자비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룡이 왕과 국악의 경으로부터 어슷하게 서서 말했다. 저쪽 얼굴이 가장 낫다 여기는가 보군. 자은은 오룡의 허영을 짐작해 보였다.
2: 뭐?
1: 경이 추임새처럼 물었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만 바깥에 종들을 부릴 수는 있었지요. 왕께서 일의 수면 아래를 밝히라 하셨으니 가진 것을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은은 오룡이 밖에 사람들을 부린 것 역시 명령을 어긴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제멋대로 보인 진골들, 과학이 그지없었다. 매를 두는 매장 근처의 숙소에는 별것이 없었으니 매자비의 여자집을 뒤져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식욕이 지나치게 강한 남자가 되게 그렇듯 정작 중요한 쪽은 허약했는지 굳이 좌중을 둘러보며 자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오룡이었다. 자식은 보지 못했습니다. 매자비의 기술은 대개 아비에게 아들로 전수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매자비는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려 했을까요? 그자에게 자식이 없으니 그 좋은 자리에 자기 자식을 밀어넣으려 했던 자들이 선을 대었고 매자비는 최대한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가져오너라. 오룡의 종들이 겉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나무 괴짝 몇 개를 가져와서는 사람들 가운데 쏟았다. 은괴는 물론 금괴의 약재와 치명까지 있었다. 쌓여있는 곡식은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재물을 내려다보며 말이 없었다. 확실히 일개 매자비가 모았다기에는 큰 재산으로 보이지만 이게 매자비 자리를 물려받으려는 사람들이 갖다 바친 것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호은이 오룡에게 물었고 자은은 호은이 이 자리에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우려했다. 호은은 무엇을 노리는가? 늘 이상한 짓을 골라하는 호은이라도 왕과 지금의 시계대를 두려워한다는 걸 자은은 알고 있었다. 여자를 데려와라. 오룡이 다시 종들에게 명령했고 한껏 기가 죽은 조그만 여자가 끌려왔다. 끌고 오지 않아도 따라왔을성 싶은데 종들이 거칠었다. 여자를 바닥에 던지다시피 했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 오룡의 명은 말하기로 한 것을 말하라는 것에 가까웠다. 오룡의 아랫사람들이 여자를 추궁하여 필요한 부분을 한번 간추리게 했을 것이었다. 귀중한 매를 키우며 매장 바로 곁에 지내는 사람이라 집에는 매를 풀러나갈 때 가끔 들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에 없던 손님들을 데리고 와서 궁금하여 문 밖에서 이야기를 엿들었더니 자기 다음으로 일할 젊은 매잡이를 한 사람 드릴 거라고 궁에도 논의가 다 되었다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약조를 겹쳐했어요. 그 대목에서 여자는 울먹였다. 나는 말렸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과 약조를 하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큰 원망을 들을 거라고. 누가 해코지하러 온다든지 험한 일을 당하면 어쩌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재물에 눈이 멀었는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여자의 걱정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나 버린 셈이었으니 매잡이의 죽음이 슬플지 한층 원망스러울지 듣는 쪽도 머리가 아팠다. 몇 명과 약조를 했더냐?
2: 제가 아는 것만 셋이었어요.
1: 진오룡은 연희에 물어도 될 것을 일부러 말을 멈추어 긴장을 주고는 계속했다. 그 중에 궁에서 일하는 자도 있었느냐?
2: 피리를 가지고 온 노인이 솜씨가 좋아 옆집에서도 들으러 왔어요. 보통 연주가 아니구나 했더니 사람들이 궁에 악사라 했어요. 어렵게 얻은 손자가 있는데 매잡이를 시키고 싶어 한다고.
1: 여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모두의 눈길이 악사들에게 몰렸다. 삼죽, 즉 대금, 중금, 소금을 연주하는 자가 열댓 되었는데 그중 노인이라 부를 수 있는 이가 일곱이었다. 용모를 기억하느냐? 여자는 신중하게 일곱 중 한 사람을 가리켰다.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수염이 좁게 자란 수척한 이였다. 악사는 병사들이 그쪽으로 가자 피리를 내려놓고 천천히 국악의 경과 오룡 사이로 걸어나왔다.
2: 매잡이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은 맞고 매잡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심도 했지만 저는 매잡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늙고 힘없는 제가 매잡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1: 국악의 경이 그 말을 헤아리더니 진우룡에게 상의했다.
2: 이자에게는 매잡이를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고 오늘 여기 함께 있었으니 기회도 있었을 것이네만 척 보기에도 매잡이를 죽일 만한 힘은 없어 보이네. 악기도 대금도 아니라 소금이야. 저 작은 막대를 휘둘러봐야 무기가 될 수 있겠나?
1: 하지만 여기까지 사태를 밝혔는데 추궁만 잘하면 입을 열지 않겠습니까? 오룡이 더 강한 방법을 쓰자는 의사를 내비치자 경이 고개를 저었다.
2: 매잡이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내게. 그 점을 짚을 수 없다면 전부 구름 같은 이야기일 뿐이야.
1: 오룡의 여유만만했던 얼굴이 살짝 무너졌다. 자은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얼른 고개를 숙였다.
2: 물에 민 겁니다.
1: 급한 대답이었다.
2: 아무리 힘없는 노인이라도 상대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밀면 물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매잡이에겐 목 졸린 자국도 맞은 자국도 없으니 익사한 것입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건물과 길 관련된 일을 하는 예작부 사람들이 그랬다. 그중 둘이 오령에 반박했다.
3: 저 월지는 수심이 6척에서 7척입니다. 깊은 곳이 그 정도입니다. 바닥만 잘 차고 올라와도 살지 않겠습니까? 헤엄을 아무리 못 치는 자라도 도와달라 소리를 질렀다면
2: 아무래도 가장자리에서 빠졌을 텐데 그럼 그냥 일어서면 될 일입니다. 익사는 어렵지요.
3: 기절시켜서 빠뜨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요.
2: 익사는 아니었으리란 점이 분명했지만 국악의 경이 갈무리하며 물었다.
1: 매자비가 헤엄을 칠 줄 알던가?
3: 예, 가끔 진흙을 퍼내는 일에 동원되면 겁없이 물에 뛰어들고 곧잘 헤엄쳤습니다.
2: 아까의 꽁지기가 얼른 대답했다.
1: 그럼 익사는 확실히 아닌데.
2: 그러자 오룡이 발끈했다.
1: 넓은 끈으로 티나지 않게 목을 졸라 밀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2: 진오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오룡의 친우 몇이 오룡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웅얼거렸지만 거기에 확신은 없었다. 별일 없이 집에 가나 했더니 가긴 글렀구나 하는 체념으로 며칠 쭈그리고 앉았다.
4: 그런데 아까 인군이 자은에게 귓속말을 했다.
5: 그래, 알고 있어.
2: 자은이 인군을 조용히 시켰다. 백재인이 눈치챈 것을 자은도 눈치챘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도 눈치챘을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 왕이 부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자은이 아닌 다른 이가 오룡보다 나은 해를 내놓으면 된다. 오룡과 가깝거나 오룡에 살짝 못 미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진골 중 한 사람이 좋겠다. 자은이 여기서 오룡에 반하는 것은 최악의 결정일 터였다. 인군이 푸 작게 입바람을 불고는 뒤로 물러섰다. 자신은 읽을 수 없는 어떤 흐름을 자은이 읽었음을 알고는 따르기로 한 것이다. 바로 납득되지 않아도 항상 따라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두 사람은 합이 맞았다. 자은이 인공과 함께 한 걸음 더 그림자 속으로 물러서려고 할 때였다. 호은이 자은의 무릎 뒤를 세게 발로 잔 것은 자은은 거의 구르다시피 하여 죽은 매자비의 시신 옆으로 엎어졌다. 화가 나 뒤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흰 자이와 이가 유별히 빛나는 호은의 얼굴이 보였다. 자은의 심정으로는 광기로 빛나는 것 같았다.
3: 제 아우가 뭘 좀 확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2: 호은이 어서 해보라는 듯 자은에게 손짓했다. 자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어린 시절이 지나갔다. 놀이를 할 때도 제일 비열하고 희한한 수를 써서 함께 놀기 싫은 형제였다. 어째 착한 오빠들이 다 죽고 저것이 살아남았담. 자은은 터져나오는 욕을 뱃속 깊이 밀어넣었다. 자은의 엎드린 등 뒤로 횃불들이 다가왔다. 그림자 속에 숨은 기회는 날아가 버렸다. 고개를 정면으로 돌리자 오룡과 눈이 마주쳤다. 자은은 오룡의 눈빛에 자상을 입은 것만 같았다. 한숨을 쉬고는 소매를 걷었다. 죽은 자의 입속을 확인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매자비의 입안으로 넣었다. 자은의 추측이 틀렸다면 이 기괴한 행위만 금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고 말 것이다. 그럼 호은이 곤란해질 테고 그것만은 마음에 들지 몰랐다. 자은은 틀리지 않았다. 매자비의 목구멍에서 끈적한 것이 만져졌다. 자은은 내키지 않았지만 깊이 더 깊이 손가락을 넣었고 매자비의 목을 막고 있던 떡의 일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이렇지 않을까 했습니다. 매자비는 떡이 목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은은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여주었다.
3: 뭐? 뭐라? 떡이라고?
2: 아이고, 진짜 떡이군. 국악의 경은 자은에게로 걸어왔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자은은 어떻게 알았나? 처음 메자비를 건져올려 엎드려놓고 등을 때렸을 때 메자비의 입에서 거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나? 하고 다들 기억을 더듬었고 인곤만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물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으면 익사가 아닐 것이고 몸에 크게 상한 곳이 없는 데다 급판으로 죽은 모양새와도 거리가 멀어 무언가 목구멍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자은은 인곤이 내미는 수건에 손을 닦았다. 닦았지만 찝찝했다.
3: 그럼 그냥 혼자 목이 막혀 죽은 것이군. 나이가 들면 목구멍이 헐거워서 음식이 잘 걸린다고는 하더군. 다 우연이라니 이렇게 시시할 때가.
2: 성급한 사람들이 성급한 결론에 이르렀지만 더 많은 이들은 남은 수수께끼에 골몰해 있었다.
3: 그렇다면 왜 물에 빠졌을까? 땅에 쓰러졌다면 몰라도.
2: 메자비의 성품에 대해 결정적인 이야기를 기억해냈던 장부 회사가 스스로에게인지 다른 이들에게인지 불분명하게 물었다. 꼼꼼한 데가 있었다.
3: 목에 음식이 걸려 당황한 나머지 헛디뎠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걸 아무도 못 보았단 말인가? 물도 깊지 않은데 떠내려가게 뒀단 말인가? 역시 일부러 죽인 게 아닌가? 억지로 떡을 밀어넣었을 수도 있지 않나?
2: 국악의 경은 자은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처럼 연달아 물어봤다. 경도 이 밤이 빨리 지나길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자은은 일단 공경에 처한 악사부터 완전히 소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월지의 물은 입수구에서 출수구로 흐릅니다. 이리저리 엉키는 작은 흐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찌되었든 물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은 명확하지요. 그런데 악사들이 연주를 마치고 물러난 곳은 출수구 쪽이었습니다. 메자비가 그쪽에서 죽었다면 이 매장 앞으로 떠내려왔을 리 없습니다. 시신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면 또 모르지만요. 악사는 관련이 없다. 그때까지 남은 수명이 다 거덜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던 소금 연주자가 물걸음으로 기어와 자은 앞에 엎드렸다.
3: 이 남루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는 과분한 것을 바라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은은 그 인사조차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얼른 악사를 일으켰다. 인곤에게 눈짓하자 인곤이 악사를 부축해 뒤쪽으로 데려갔다. 일은 입수구 근처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이매전에서 입수구를 볼 때 사이에 만들어 띄운 섬들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메자비가 스스로 꺼내기에는 떡이 너무 깊이 세게 걸렸고 분명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사람이 근처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식탐이 있었다면서. 귀한 음식을 혼자 먹으려고 했다면 사람이 없었어도 이상하지 않지. 여기까지는 어림만 가능할 뿐이지 허락해 주신다면. 자은은 국악의 경을 길게 왕을 짧게 바라보며 안을 내놓았다. 메자비를 본뜬 우인을 만들어 입수구 근처 물가에서 던져보면 정확히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3: 그런 것을 급히 만들 수 있겠는가?
2: 제가 데리고 있는. 자은이 인곤을 바라보았다. 인곤을 뭐라고 부른다? 솜씨 좋은 직인이 금방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공장부의 도움을 약간 받을 수 있다면요. 큰 도움을 받을 것도 없었다. 악요를 먹인 포를 꼬매 메자비의 무게만큼 젖지 않는 것들로 속을 채웠다. 사람이 앉아 음식을 먹을 만한 자리, 사람이 있었던 자취가 남은 자리들 위주로 인형을 던져볼 곳을 정했다.
1: 어둠으로 물러나 상도 없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었던 흔적들이 이 사다리나 미처 치우지 못한 짐들이 남아있었다. 아교포 인형은 살짝 움직이다 기슬게 걸려 움직이지 않았다. 한 군데에서만 물의 흐름을 타 천천히 임해전 앞으로 흘러갔다. 길고 지루한 확인이어야 끝마칠 때가 되니 동쪽 하늘이 밝아와 황룡사 탑이 위용을 드러냈다. 떡이 목에 걸렸고 여기 이 소나무 뿌리에 발이 걸렸다면 바로 물에 빠지기 쉬웠을 듯합니다. 자은이 손으로 상당히 뒤틀린 모양의 사람의 발뿌리를 채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고 뻗은 듯한 소나무 뿌리를 짚었다.
2: 내가 한번 흉내를 내 빠져볼까?
1: 인곤이 지나치는 의욕을 보여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떡도 몇 개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씻은 듯 없고 다른 짐도 없는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호은이 근처를 둘러보며 물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치운 겁니다. 거리낄 게 없다면 치우지 않았을 텐데.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면 매자비의 죽음은 불운의 사고로 넘길 수 있었을 것이다. 당황하여 치운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을 터였다.

네, 지금까지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설장은의 금성으로 돌아오다는요, 내일 드디어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내일 밤 꼭 같이 해주시고요.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습니다. 많이 더워요.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대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Have a good life, but what the hell am I gonna do with mine?